민족마다 자취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가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엮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족의 멜로디 김홍아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리는 노래는 장종 노래 소력의 봄. 함께 하시죠.

0: 就真把个不留根把脸张出那就算把劲了没人给你退出退出退出
1: 네 이어서 장종놀의 한 곡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차 타고 소장 가요.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다음은 까자흐족 노래입니다. 첫 곡입니다. 당신을 그리며.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네, 다음은 위글종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첫 곡입니다. 사랑.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오늘의 민족의 멜로디의 끝곡으로 한혜연, 김상훈 가수가 부른 노래 숙명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홍아였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김홍아입니다. 네, 오늘 문화공감에서는 먼저 24당대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 특집 뭐 때문에 출산 지원 정책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린 다음 문화중국형 코너에서는 고송 동인을 소개해드리겠고 라디오로 듣는 세상 시간에는 밀가루 인형이란 무엇인가 이 같은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광서장족 자치구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아래 24 당대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 특집 코너부터 펼쳐드리겠습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오늘 이 시간에는 무엇 때문에 출산 지원 정책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민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습근평 정석이는 24 당대회 보고에서 인구 발전 전략을 최적화하고 출산 지원 정책 체계를 구축하며 출산, 양육, 교육 비용을 낮추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인구 문제는 시종 우리나라가 직면해야 할 전반성, 전략성 문제입니다. 2021년 6월 중공 조항과 국무원은 출산 정책을 최적화하여 인구의 장기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촉진할 때 대한 결정을 인쇄 발부하고 한 쌍의 부부가 세 명의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하고 출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조치를 결부하여 실시했습니다. 2021년 8월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는 인구 및 계획출산법을 개정하고 국가는 재정, 세수, 보험, 교육, 주택, 취업 등 지원 조치를 취하여 가정의 출산, 양육, 교육 부담을 경감시킨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출산 지원 정책 체계를 서둘러 구축하는 것은 인구의 장기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유력한 버팀목입니다. 출산 지원 정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인구 형세의 변화에 대응하는 필요한 조치입니다. 근년래 우리나라의 인구 발전은 일부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인구 구조의 전환으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국가통계국이 공포한 데 따르면 2021년 전국의 총 인구는 약 14억 1260만 명에 달하였고 그해 태어난 인구는 1062만 명에 달하였으며 인구 출생률은 지속적으로 하락되고 있습니다. 인구 성장의 둔화는 경제와 사회의 발전이 일정한 단계에 도달한 후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인구 성장의 대폭적인 하락은 일련의 경제, 사회, 문화 등 문제를 초래하고 관해하지 않으면 저출생률, 인구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나아가서는 가정 위험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노령 인구에 대한 부양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며 젊은 노동력 공급이 부족하고 사회 활력이 지속적으로 하락되어 미래의 인구와 경제 및 사회의 안전에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하게 됩니다. 국제 경험으로 보면 출산 지원 조치를 실시하면 출산율의 하락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유엔 인구 정책의 관련 자료에 근거하면 출산 수준이 교체 수준 이하로 내려간 국가와 지역 중 62%에 달하는 국가와 지역이 출산율을 향상시키는 조치를 취하였고 그중 과반수의 국가와 지역의 출산율이 일정한 정도로 반등되었습니다. 출산 지원 정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정치적 책임을 구현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견지하고 인구 및 경제와 사회 발전의 전 국면에 착안점을 두고 출산 정책에 대한 조정과 보완을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인구 출산 정책의 역사적인 전환을 실현하여 적극적인 성과를 이룩하였고 출산 정책으로 장기적으로 억제되었던 출산 염원을 기본적으로 실현하였습니다. 현 시기 출산 정책이라는 단일적인 차원의 조치에 의거하여서는 출산 수준의 하락 추세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고 오래전부터 실시하여 온 경제와 사회 정책은 다자녀 가정의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기에 아이를 양육하는 비용은 주로 가정에서 부담하였습니다. 당조항은 정세를 잘 파악하여 출산 지원 정책 체계를 포치하고 구축하였는 바 이는 각 지방과 각 부문에서 관념을 전환하고 사상을 통일하며 출산 우호형 사회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전면적이고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저출산율의 도전에 대응하는 데 유리하고 가정의 구조를 개선하고 대물림 지원 기능을 강화하며 가정의 위험 방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유리하며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강화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막강한 힘을 결집하는 데 유리합니다. 출산 지원 정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인민 대중이 걱정하고 애로를 느끼고 우려하고 희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현실적인 조치입니다. 도시화 수준의 향상 및 대학 교육의 보급 등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인민 대중의 출산 관념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높은 주택 가격, 자녀 부양과 교육에 대한 높은 투입, 워킹맘에 대한 직장의 차별 대우 등은 출산 행위를 억제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출산 정책의 중심을 출산 수량 조정으로부터 출산 지원으로 조정하고 혼인, 출산, 양육, 교육을 일체적으로 고려하며 정부, 고용 단위, 개인 등이 출산과 양육 방면에서의 다방면 책임을 명확히 실행하도록 하고 서비스 공급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며 서비스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만 혼인과 출산의 우호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사회의 출산과 양육 근심을 덜어주며 인구의 균형적인 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중국행 오늘 이 시간에는 료궁예술의 도시 동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인은 풍반색채가 집중되어 있지만 고유한 도시이며 이 도시의 사람들은 두터운 민족적 정서와 순박하고 아름다운 마음, 열정적이고 다정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총해성의 동남부, 황토고원과 총장고원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동인은 소장으로 꿈을 이루는 황금빛 골짜기라는 의미를 지녀 로궁이라고 불립니다. 동인은 역사적으로 유목민족이 살던 지역이며 기원전 74년 한성제 때 동인 북부를 돈전주로 사용했습니다. 당나라 때인 683년 종종은 금송공주의 탕목읍이었던 이곳을 토번에 하사했습니다. 원나라와 명나라 때에는 두 왕조 주왕군의 돈전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체계를 따라 도시 규모도 점차 확대됐습니다. 사세 기록에 따르면 육모하 강변에는 한때 12개의 장족 부락이 있어 로궁 12부라 불렀는데 그중 사천과 소장, 신강 등지로 통하는 편리한 교통요건을 갖춘 용무진이 가장 대표적이었습니다.

옛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무사와 일왕묘, 이슬람 사원 등 고건축물도 잘 보존됐습니다. 장족과 한족 건축 양식을 접목한 용무사는 청해 남부지역에서 규모가 가장 큰 라마교 사원입니다. 용무사의 규모와 위상, 영향력은 감축의 라브렁사, 청해의 다르사에 버금가며 사원에서는 력대로 유명한 고순이 많이 배출됐고 이곳에서 편찬된 조서도 매우 많습니다. 동인에 많은 사원이 들어서면서 각지의 예술가들도 동인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강남의 소주 일대와 중원 지역에서 온 예술 장인들은 도낭 예술과 외래 예술의 영향을 받아들이고 현지 민간 예술의 특징을 접목하여 로궁 예술이라는 독특한 소장 불교 예술을 창조했습니다. 종류가 다양한 로궁 예술에는 탕카와 조가, 자수, 판화 등이 포함됩니다. 작품의 내용은 대부분 종교적 신화와 전설을 소재로 하며 천연 광물로 염료로 사용해 색채가 선명하고 쉽게 퇴색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화법이 세밀한 로궁 예술 작품은 특히 황금가루를 사용하여 눈부신 금빛 효과를 내는 기술로 높은 기교를 자랑합니다. 이러한 기법은 같은 유형의 다른 작품들과 비교해도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로궁 예술의 초기 작품은 수법이 호방하고 소박하며 색채도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또한 인도와 네팔의 풍격을 짙게 반영했습니다. 초기 작품들은 시원한 필지로 인물과 산수, 화초, 동물 등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여 웅혼한 느낌을 전해줍니다. 현재 용무사를 비롯한 동인의 여러 사원에서는 로궁 예술 초기와 중기에 장작된 웅장한 벽화와 정교한 기법의 탕카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이후 로궁 예술 작품은 색채가 더 화려해지고 필법이 세밀해졌습니다. 특히 많은 황금을 사용하여 화면 전체에 금속적인 광채를 부여함으로써 화려하고 열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소장 불교 예술의 한 유파인 로궁 예술은 근대에 들어 다른 지역 예술보다 더욱 빠르게 발전했으며 수많은 걸작을 탄생시켰습니다. 로궁 예술가들은 동인에만 머무르지 않고 감숙과 사천, 레몽골 등 중국 각지뿐만 아니라 인도와 네팔, 태국, 몽골 등에서도 활동하며 많은 예술품을 남겨 높은 명성을 얻었습니다. 요관 역사와 풍반 문화를 자랑하는 동인은 독특하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중 기이한 산봉우리와 아늑한 동굴, 붉은 단하지 형으로 이루어진 간부라 풍경 명소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동인에서는 해마다 40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독특한 민속 축제 류글회가 열립니다. 축제 기간 평안과 한해의 풍년,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오늘 이 시간에는 밀가루 인형이란 무엇인가, 이 같은 제목으로 랑가 자욱의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밀가루 인형이란 무엇인가? 랑가 자욱은 어릴 때부터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문에서 전해 내려오는 기술이자 자랑이었습니다. 나이 들면서 이 답은 조금 더 길어졌는데 바로 백절불굴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항목인 밀가루 인형은 할아버지 랑수환이 아버지와 고모에게 전수했고 그것을 다시 랑가 자욱이 마음속에 새기며 손끝으로 익혀왔습니다. 랑가 자욱이 북경대학에 합격했을 때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가문의 손재주를 배우는 것도 좋지만 안정적인 취업을 가질 수 있다면 더욱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을 내린 것은 랑가 자욱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예술 유론을 더 잘 배워서 밀가루 인형을 더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 북경대학에 진학한 것이었습니다. 5살부터 31살에 이르기까지 랑가 자욱 덕분에 더 많은 사람이 밀가루 인형이 그저 어둡고 낡은 것만은 아니며 전통도 얼마든지 트렌디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만들었던 장수와 정승들을 만들기도 했고 남들이 아이들을 장난감이라며 치부하던 만화나 같은 캐릭터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같은 길로 달리고 있지만 규칙은 달라졌고 조부와 손자의 손이 서로 맞잡을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세대의 손은 똑같은 자세로 부드러우면서도 군기 있는 밀가루 반죽을 만들고 있습니다. 서른을 갓 넘긴 랑가 자욱의 삶은 언제나 밀가루 인형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무르고 늘리다 보면 단단함과 부드러움이 알맞게 조화된 밀가루 반죽이 서서히 피어지면서 인물의 얼굴 윤곽과 뼈대가 물 흐르듯 살아납니다. 그리고 얇은 대나무 조각으로 가볍게 다듬으면 눈매의 깊이와 눈썹뼈의 높낮이가 결정되는데 이 미세한 차이 속에서 생동감 넘치는 작은 인형의 기운이 피어납니다. 이것은 랑가 자욱이 5살 때부터 지금까지 다져온 어릴 때부터 익힌 탄탄한 기본기입니다. 어린 시절 랑가 자욱은 아버지가 밀가루 인형을 빚는 모습을 한두 시간

랑가 자욱은 고개를 돌려 숨을 크게 한번 쉬고는 다시 고개를 돌려 아버지가 손을 움직이는 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떼어낸 밀가루 반죽 한 덩이를 랑가 자욱에 쥐어주었습니다. 첫 밀가루 인형을 만들었을 때 그는 보는 것과 직접 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 깨달았지만 곁에 있던 어른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랑가 자욱은 첫 인형을 만드는데 2시간 반이 걸렸는데 전혀 귀엽지 않았고 그렇게 못생긴 인형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미 눈으로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순서를 다 외우고 있었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발목을 잡는 수많은 미시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큰아버지는 그 인형을 보더니 무작정 칭찬하시면서 아버지에게 이것 보게 우리 랑씨 가문의 자식이 틀림없구만 이라고 했습니다. 라고 회상했습니다. 랑씨 가문의 자식이라면 당연히 밀가루 인형을 잘 만들어야 한다. 어른들이 그렇게 말했고 어린 랑가 자욱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956년 랑가 자욱의 할아버지 랑수아는 멀리 런던으로 건너가 그 중국의 민간 예술을 세계 무대에 선보였습니다. 이것은 가문의 가업이자 커다란 자랑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는 생전에 만난 적이 없지만 사진과 신문 속에 남아있는 할아버지의 모습은 랑가 자욱에게 커다란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는 몇 년 동안 작은 아기 인형을 만드는 데만 몰두하며 이목구비를 더 정교하게 만들고 형태를 더 귀엽게 다듬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또 때로 되지 않아 실패를 거듭할 때 랑가 자욱은 울음을 터뜨리며 아버지에게 자꾸 잘 안 돼요 라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계속하는데 잘 안 될 리가 없다. 내가 계속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잘 만들 수 있게 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어릴 때는 이 일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학급에서 우리 아버지가 피아니스트라고 말하는 것과 밀가루 인형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전날 밤 아버지가 저에게 내 할아버지는 메란방 선생의 동상도 만들었다 라고 말했을 때 수학교 2, 3학년 학생이었던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명진사에 전 세계에 이름을 떨치다 라는 성으로 문자를 지어보라고 했는데 저는 열혈이 끓어올라 저는 커서 할아버지처럼 밀가루 인형 랑시의 이름을 세계에 떨치겠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말을 마치고 나니 귀가 먹먹해졌고 교술라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외부의 반응이 주었던 충격은 랑가 자욱의 기억 속에 지금까지도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2008년 6월 밀가루 인형이 제2차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명록에 등재되었을 때 당시 13살이던 랑가 자욱은 아버지 랑지춘의 얼굴에서 묵은 심경을 읽었습니다. 무형문화유산이라는 타이틀은 밀가루 인형 랑시의 예술적 문화적 가치를 인정한 것이었지만 그 가업의 한가운데 서 있는 랑지춘은 이 기술이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 랑수환이 만든 밀가루 인형과 옛 신문, 옛 사진들을 수집하며 밀가루 인형 랑시를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하면서도 정작 아들에게는 이 일을 억지로 이어받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랑가 자욱은 이 말을 스승의 신분과 아버지의 신분이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스승으로서는 자신의 기술이 이어지기를 바랐지만 아버지로서는 밀가루 인형을 만들어서는 풍족한 삶을 살기 어려울지도 모른다고 걱정했던 것입니다. 랑가 자욱이 가문의 일을 다시 제대로 일으켜 세우고 싶다고 뜻을 밝혔을 때 아버지 랑지춘은 속으로 무척 기뻐했습니다. 많은 사람은 젊은 청년이자 북경대학 학생이 밀가루 인형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두고 틀림없이 집안의 강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랑가 자욱의 마음속에서 북경대학 진학은 어디까지나 예술 이론을 더 잘 배우고 밀가루 인형을 더 잘 만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오직 이 일을 하기 위해 북경대학에 가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만약 북경대학에 다니는 것이 밀가루 인형을 빚는 데 방해가 되었다면 저는 당장 자

취했을 것입니다. 이랑시 가문의 자식은 결코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자신과 할아버지 사이의 격차를 알았습니다. 저희 세대에서 밀가루 인형 랑시의 완전한 부흥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밀가루와 찹쌀가루를 특정 비율로 섞고 소금과 꿀로 반죽을 조절한 뒤 색을 조금 입히는 것이 밀가루 인형 제작의 기본 작업입니다. 과거 아버지는 아들의 흥미를 지켜주기 위해 이처럼 지루하고 고된 기초 과정을 일부러 접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놀이처럼 15년 동안 밀가루 인형을 만지고 난 후에야 랑가 자욱은 밀가루 인형 랑시의 모든 공정을 진지하게 다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랑가 자욱은 처음으로 북경 밀가루 인형 랑시 기술의 3대 전수자라는 신분으로 프랑스 파리에서 밀가루 인형을 선보였습니다. 당시 그는 과거 영국으로 향했던 할아버지보다 18살이나 젊은 나이였습니다. 처음으로 공식 예교 행사에 참여했을 때 그는 할아버지가 섰던 그 무대에 자신도 서게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할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보다 더 멀리 나아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랑수환의 작품인 옛 북경의 360가지 업종 시리즈에서 랑가 자욱은 밀가루 인형의 새로운 생명을 발견했습니다. 평범한 노동자부터 한 시대를 풍미한 나타 그리고 옥황묘의 28성수에 이르기까지 밀가루 인형 랑시는 돈은 어둡고 낡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름도 없고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의 밀가루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창작자로서 그가 가졌던 인간적인 따뜻한 시선이었으며 왕후 장상뿐만 아니라 소민들의 삶과 생활 속 소소한 디테일을 담아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북경에서 열린 모형문화유산 체험 행사에서 랑가 자욱은 자세를 낮추고 쪼그려 앉아 어린이들의 비판에 귀를 기울이며 스스로 그들의 학생으로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진지한 눈빛으로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가 어린 시절 숨을 죽이고 아버지를 바라보던 그 호흡이 20여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부드럽게 스쳐 지나가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랑가 자욱은 이제 이 질문에 당당히 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북경 밀가루 인형 랑시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백절불굴의 정신입니다. 어떤 시대적 환경에 처하든 어떤 도전에 닥쳐오든 장인들은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발걸음을 옮기며 결코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0: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네, 박물관 여행 오늘 이 시간에는 중경 중국 삼역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국 서남부 구불구불한 장강의 물결과 함께 수천 년 역사를 간직한 도시 중경에는 웅장한 자연과 인류 문명이 만나는 특별한 장소 바로 중국 삼역 박물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중경인민광장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이 박물관은 2005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삼엽, 즉 장강의 협곡과 그 일대 문화를 주제로 세워진 이곳은 단순한 지역 박물관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이 함께 만든 거대한 역사책이라고 불리웁니다. 총 면적은 4만여 평방미터, 18만 점이 넘는 유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 서남부 최대 규모의 종합 박물관 중의 하나로 꼽힙니다. 박물관의 외관은 마치 장강을 품은 산봉우리처럼 장엄한 곡선으로 설교되어 있습니다. 청록빛 유리의 흙빛 벽면은 물과 산을 상징하며 건축 자체가 삼엽의 풍경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면 거대한 천장이 개방감 있게 펼쳐져 관람객을 마치 장강의 물결 속으로 초대합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전시는 다른 삼엽 문명 전시관입니다. 삼엽된 건설로 발굴된 수많은 유물이 이곳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고대 바족과 총문화의 유물, 총동기와 도자기, 그리고 소물 이전 말의 생활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죠. 이런 단순한 과거의 요산이 아니라 물에 잠긴 기억을 지켜낸 인류의 기록입니다. 박물관은 대규모 사진과 영상 자료를 통해 삼엽된 건설 전후의 변화 그리고 그 속에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전시는 중경 역사관입니다. 이곳에서는 중경의 도시 역사를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아우르고 있습니다. 특히 항일 전쟁 시기 중경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전시실에는 당시의 항공, 방공호 모형, 정부 문서, 시민들의 생활 흔적이 그대로 재현돼 있어 전쟁의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인간의 의지와 희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인기 전시는 장강 생태관입니다. 삼엽 지역의 풍부한 자연 환경을 주제로 장강의 어류, 식물, 지질 구조 등을 실물 모형과 디지털 영상으로 보여줍니다. 특히 멸종위기 생물인 중국 강돌고래 복원 모형은 많은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인간의 발전과 자연의 조화, 그 연관한 과제를 묵묵히 되새기게 하는 공간입니다. 박물관은 예술 전시도 활발히 운영합니다. 고대 서예와 회화부터 근대 예술 그리고 중경지역 예술가들의 작품까지 폭넓게 소개하며 문화예술의 향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물 주황홀의 삼엽 대벽화는 장강의 물줄기와 협곡의 웅장함을 압도적인 스케일로 그려내 관람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지금까지 중국 삼엽 박물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나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랑은 여전히.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민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음악 속의 시간 여행.

숨는 아픔 이 두 곡의 창작 비화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황각순 가수는 1970년대 호남성에서 태어나 어릴 적부터 기타와 노래를 사랑한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 대학가를 중심으로 캠퍼스 민요의 바람이 불던 시절 황각순은 자신만의 따뜻하고 서정적인 노래로 그 흐름이 함류했습니다. 그의 노래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무대의 조명보다 어둑한 밤하늘과 기타 한 대에 더 어울리는 목소리였죠. 감성의 깊이가 있는 음색과 섬세한 가사 표현으로 그는 청춘의 쓸쓸함을 가장 조용히 그러나 가장 진지하게 노래한 가수로 기억됩니다. 노래의 버물은 흘러가고는 황각순의 첫 히트곡으로 조녁에서 가장 서정적인 청춘의 노래로 불렸습니다. 제목 그대로 봄물처럼 흘러가버린 시간과 사랑을 노래합니다. 봄물은 흘러가네, 내 마음의 노래도 함께 흘러가네, 그 시절의 너, 그 웃음은 이제 어디에 있을까. 이 노래는 단순히 리벨의 슬픔을 담은 발라드가 아니라 시간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청춘의 순수함을 담은 노래였습니다. 황각순은 이 노래를 쓸 때 특별한 사랑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하지만 지나간 계절을 생각하니 그 속에 모든 순간이 눈부셨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잔잔한 음성은 강요하지 않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만의 봄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세대와 상관없이 지금까지도 중국의 대표적인 추억의 명곡으로 남아있습니다. 내 아래 황각순 가수의 목소리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소개해드릴 노래는 같은 해 발표된 발라드 명곡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실과 그리움입니다. 당시 황각사는 막 음악 활동을 시작하며 도시의 외로움과 고독을 절실히 느끼던 시기였습니다. 그는 그 감정을 곡으로 풀어냈고 그 결과물이 바로 이 노래였습니다. 슬픔이란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아픔이야. 웃고 있어도 마음은 눈물로 젖어 있지. 황각사는 이 곡을 녹음할 때 감정이 북받쳐 여러 번 목이 미었다고 합니다. 제작진은 그 흔적을 그대로 남겼고 그 덕분에 곡은 완벽하지 않지만 진심이 담긴 명곡으로 됐습니다. 그의 담담한 음성은 화려한 가창력 대신 감정의 요백을 남겼습니다. 듣는 이로 하여금 각자의 아픔을 투명하게 만든 것이죠. 이 곡은 이후 수많은 가수들에게 리메이크됐고 가장 인간적인 슬픔의 노래로 불리며 오랫동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 이 노래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0: 내상으로 오늘의 문화공감 프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의 방송에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홍아였습니다.
1: 중앙인민广播电台 민族广播.
2: ...携手新时代, 奋进新征程, 新时代新征程, 新伟业.
1: 听原著学原文悟原理, 治国方略.
3: 习近平关于加强党的作风建设论述摘编。中共中央党史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형 주석이 조선노동당 김정은 총비서와 종조친선협력호조조약 체결 65주년을 기념해 축전을 주고받았습니다.
0: 리강 총리가 조선내각 총리와 회담했습니다.
1: 2026년 우리나라 여름 곡물 생산량이 3천억 건을 돌파했습니다.
0: 이란 외무장관이 오만 외교 대신과 회담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중공장 총석이며 국가주석인 습금평이 조선노동당 총비서이며 국무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은과 11일 종조 우호협력호조조약 체결 65주년을 기념해 축전을 주고받았습니다. 습금평은 종조 양국 노세대 지도자들이 1961년에 종조 우호협력호조조약을 체결해 양국 인민의 소녀로 응결된 전투족 친선의 중요한 정치적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종조 친선을 전승하고 선행하며 지역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고 표했습니다. 지난 65년간 쌍방은 조약 정신을 견지하며 상호 지지하고 단결 협력하며 어깨 겪고 분투하면서 종조 관계의 세대적 진선 그리고 운명을 함께하고 상부 상좌하는 선명한 특징을 생동하게 해석했습니다. 습금평은 올 6월 조선에 대한 국빈 방문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며 총비서 동지와 함께 종조 전통적 진선을 다지고 전승하며 새로운 시대적 함의를 부여할 것과 관련해 중요한 공동인식을 달성함으로써 신시대 종조 관계의 전략적 지침을 제시하고 새로운 총사진을 그렸다고 강조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계 100년 변곡의 직면에 나는 총비서 동지와 함께 전략적 소통을 가열층 긴밀히 하고 양국 관계의 발전 방향을 단단히 파악하며 쌍방의 친선 협력이 양국 인민의 복지 확대에 기여하도록 인도하고 지역 평화와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습근평은

0: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던 중국 당과 정부가 중조 전통 진선을 깊이 중시하는 확고한 입장, 김정은 총비서 동지가 령도하는 조선 사회주의 사업에 대한 확고한 지지, 중조 쌍방이 공동 리익과 량완 전략적 환경을 수호할 때 대한 확고한 결심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총비서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노동당의 지도하에 조선인민은 조선노동당 제9차 전국대표대회 재반결책과 포치를 드팀없이 전면적으로 관찰하고 사회주의 건설과 사업에서 새롭고 더 큰 성과를 부단히 이룩할 것입니다. 김정은은 쌍방이 65년 전 중조 우호협력 호조 조약을 체결해 반제국주의와 자주, 평화와 사회주의 유업을 실현하기 위해 피 흘리며 분투하는 로종 속에서 맺어진 조중 전투적 친선과 단결 호적 협력 관계의 항구적 발전에 확고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표했습니다. 지난 한동안 조중 양국은 역사의 비바람 속에서 시종 확고하게 지지하고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좋은 세계의 전통적 친선으로 특수하고 공통된 사회주의 위협으로 특수하며 드팀없는 전승으로 특수한 조중 친선 관계의 색바래지 않은 확고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김정은은 조중친선 협력 관계는 양당과 양국인민의 전략적 선택이자 공동의 소중한 제부로서 새로운 전략적 높이에서 한창 승화하고 발전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한편 복잡다단한 국제 정세 속에서 양국의 주권, 안전, 발전 이익 그리고 지역 나아가 세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조중 전통적 친선협력관계가 시대의 흐름과 양국 인민의 의지를 따르고 재령역에서 도약식 발전을 가져오도록 하는 것은 조선 당과 정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나는 총서기 동지와 함께 유관 역사와 우수한 전통을 기반으로 한 조중 친선이 새로운 높이로 매진하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전략적인 사회주의 국가 관계의 본보기가 되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1: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공무원 총리인 리강이 11일 오전 북경인민대회장에서 중국을 공식 방문한 조선노동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 총리인 박태성과 회담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중국과 조선은 운명을 함께하고 서로를 지키고 도와주는 림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난달 습금평 총서기가 조선을 국빈 방문하고 김정은 총비서와 함께 중조 관계를 심할 것과 관련해 일련의 중요한 공동 인식을 달성하고 전략적 지침을 공동 제시했습니다. 중조 관계를 잘 수호하고 다지고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입니다. 중국은 조선과 함께 양당 양국 최고 지도자의 중요한 공감대를 잘 관찰하고 중조 우호협력 호조 조약 정신을 지속적으로 견지하며 고위층 야망을 밀접히하고 정치적 상호신뢰를 다질 것입니다. 그리고 실무협력을 통해 양국 이민의 복지를 도모하고 지역 나아가 세계 평화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리강 총리는 중국은 조선과 함께 발전 전략을 접목하고 경제무역 왕래를 안정적으로 확대하며 상호연결과 소통을 촉진하고 의료보건, 교육 등 민생 영역의 협력을 심하고 양국 민중의 복지를 증진하려다고 표했습니다. 쌍방은 전통적 친선을 지속적으로 고양하고 인문 교류를 강화하며 민심 상통의 뉴대를 한층 더 다져야 합니다. 당면 국제 정세가 심각하고 복잡하게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조선은 전략적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고 자신의 정당한 권익과 국제 공평과 정의를 공동 수여합니다. 박태성 총리는 김정은 총비서와 습금평 총서기가 얼마 전 평양에서 역사적 회담을 진행하고 조중 양당과 양국 간 확고한 친선을 충분히 과시하며 상무관계 발전에 전략

0: 고위 측량원과 전략적 소통을 밀접히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 무역, 과학기술, 인문 등 영역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며 사회주의 사업의 발전을 함께 촉진하면서 조중관계 새로운 장을 열어나갈 것입니다. 회담에 앞서 리강 총리는 인민대회당 북대청에서 박태성 총리를 위해서 환영식을 진행했습니다. 오정룡이 상수란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1: 7일 훈장 수상자인 진준무는 우리나라 최초의 료동 총매 분해 설비 총설계사이자 중국화학원 원사입니다. 그는 70여 년간 석유화학 사업에 뛰어들어 우리나라의 총매 분해 기술이 무에서 유로, 약에서 강으로 발전하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우리나라 종류 산업의 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본적이 복권인 진준무는 1927년 북경에서 태어났습니다. 1944년 우수한 성적으로 복경대학 공과대학 응용화학과에 입학한 그는 당시 우리나라의 석유 산업이 락한 현실에 큰 충격을 받고 과학기술로 나라에 보답하고 국가 건설에 기여하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1949년 대학을 졸업한 구글은 자진의 모순광물국 인공석유공장에 들어가 일개 기술원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진주문은 저의 근속 연수는 중화민공화국과 동갑입니다. 저는 민생이 어렵고 경제가 쇠퇴했던 지난날의 중국의 모습을 직접 목격했고 세종국 창건 초기에 가난하고 간관 세월을 겪었으며 또 한 나라가 날로 강해지고 과학기술 혁신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로 나라에 기여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1960년대 초 우리나라는 원유는 있었지만 충분한 휘발유와 디젤을 재련해내지 못했습니다. 정유 사업을 발전시키려면 료동 종매 분해 기술이 핵심이었으나 당시 이 기술은 외부로부터 차단되었습니다. 석유 공업부는 자력갱생을 결심하고 기술 개발에 나섰습니다. 34세 진주문은 우리나라 최초의 료동 종매 분해 설비 설계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그의 제자이자 중국 석유화학그룹 회사 광주공정회사 부총공정사인 시류는 1965년 그가 주도한 최초의 60만 톤 규모 료동 총매 분해 설비가 준공되어 가동되기 시작했다며 이 설비의 가동으로 국내 휘발유 생산량이 전체 시장 수요의 70%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몸을 나라에 바치며 평생 탐구를 진행해온 진준무는 로년에도 석탄 기반 메탄올을 이용한 올레핀 생산이라는 세계적 난제를 해결했으며 중국 중장기

0: 성과를 얻기도 했지만 아쉬움도 없지 않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진종무 원사가 말하는 아쉬움이란 사업과 가정 사이의 균형을 잡지 못해 많은 것을 소홀히 했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적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의 고지에 오르며 얻은 기쁨과 성취감 그리고 노년에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여할 수 있어 후회 없다고 말했습니다.
1: 국가통계국이 얼마 전 올해 전국 여름 곡물 파종 면적이 기본적으로 안정되고 단위당 생산량이 안정 속에서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름 곡물 생산량이 3014억 9천만 근으로 처음 3천억 근을 돌파했고 전해보다 20억 근 증가해 0.7%의 성장폭을 이뤘습니다. 각지 각 부문은 곡물 생산 책임제를 철저히 이행해 여름 곡물 풍작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2026년 전국 여름 곡물 단위당 생산량은 우당 378.8kg으로 지난해보다 3.2kg 증가해 0.8%의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농업농촌부 작물관리사 부사장 려수도는 고규격 농지의 하드파워를 바탕으로 배수와 습기 제거를 가속화해 파종 조건을 개선하고 과학기술 지원에 소프트파워와 핵심 기술을 적용해 증산 예비를 발굴함으로써 무당 증산을 실현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7천만 무가 넘는 한전에서 재배한 밀은 여름철 밀 재배 총 면적의 20%를 차지했으며 지난해보다 단위당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국가통계국 농촌사회경제조사사 농업생산처 처장 송용구는 여름 곡물 단위당 생산량이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것은 기상 조건이 전반적으로 유리했고 생육 상태를 약에서 강으로 전환하는 조치가 효과적으로 시행됐으며 강우 영향이 전반적으로 통제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겨울밀 파종 시간이 늦어진 데 대해서 각지는 파종량을 늘리고 파종 품질을 개선해 기본 모수를 확보했습니다. 중앙재정은 보조금을 미리 조달했고 밀모 상태는 지속적으로 호전되고 있습니다. 남방지역은 강우 날씨 전 대부분 수확을 끝내 여름 곡물 수확을 보장했으며 그리고 양분 축적기에 놓인 북방의 밀재배 지역은 적절한 강우가 토양 수분을 효과적으로 보충해 단위당 생산량을 높여주었습니다. 특히 한전밀의 증산 효과가 두드러집니다. 여름 곡물의 풍작은 정책적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중국농업과학원 작물과학연구소 연구원 조광재는 우량품종 보조금 정책, 경작지 보조금 정책, 밀에 대한 일회 살포 세 가지 방지 보조금 정책, 후기 곡물 손실 감소 정책뿐만 아니라 주요 작물에 대한 농업보험 정책을 전면적으로 적용해 농민들의 농업 수익을 확실히 보장해주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올해 밀 수확기는 2025년과 비슷한 기후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송영구는 5월 하순부터 6월 상순까지 남방과 북방 여러 지역에서 광범위한 강우 날씨가 발생했으며 호북 등지에는 폭우가 내려 일부 밭에 밀이 쓰러지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소개했습니다. 송영구는 각지에서는 수확을 앞당기고 구조조치를 적극 취해 여름 곡물 생산에 미치는 재해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방지역의 밀은 강우 발생 시점에 거의 모든 수확을 마쳤으며 북방지역의 밀은 아직 양분 축적기에 있으나 적절한 강우가 토양 수분을 효과적으로 보충해 단위당 생산량 증가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주었고 특히 한전밀의 증산 효과가 뚜렷합니다. 여름 곡물 풍작은 올해 전반 곡식 생산에 좋은 시작을 열었습니다. 최근 발표된 농업농촌 현대화 추진 15차 오기는 전망기획에서는 알곡 생산 능력이 첫 번째 주요 지표로 제기됐습니다. 향후 5년간 자금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알곡 생산량을 14차 오기는 기획기간에 1조 4천억 근에서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송영구는 2026년 여름 알곡 풍작이 연간 알곡 생산 안정을 위해서 튼튼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복잡하고 준엄한 국제 정세에 대응하고 경제 안정적 회복을 추진하며 15차 5기는 전망 계획에 좋은 출발을 위해서 강력한 지지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0: 2026년 전국 항해의 날 공고가 11일 발표되었습니다. 공고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명실상부한 해운대국, 조선대국, 해양대국으로 되었습니다. 최근 연간 우리나라는 이미 자동화 부도 60개를 건설해 해운업의 디지털 진흥화 발전에서 착실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0: 현재 우리나라 국제 해상 운송은 세계의 근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해상 로선과 서비스 네트워크는 세계 주요 무역 국가와 지역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세계 화물 처리량 10위권에 드는 항구는 8개, 컨테이너 처리량 10위권에 드는 항구는 6개에 달합니다. 한편 우리나라 조선의 3대 지표인 국제시장 점유율은 이런 16년 동안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최근 년간 우리나라 해운업의 디지털 지능화 발전도 확실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교통운수부 수은국국장 양황원 전국적으로 이미 건설돼 도입된 자동화 보도가 60개에 달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상해항, 청도항 자동화 보도의 가장 빠른 단기 작업 효율은 시간당 60개를 초과했는데 이는 현재 세계 항구에서 최고 수준의 하역 효율을 자랑합니다. 이와 동시에 지능화 수로도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국 전자 수로도 발행 거리는 근 2만 킬로미터에 달하며 간선과 지류가 연결되고 강과 바다가 융합된 장강숙의 전자 수로 통합 로정도를 기본적으로 건설했습니다. 서강 간선, 경항 운하 강소 구간 등은 전자 수로도를 전부 보급했습니다. 현재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은 지능형 운송의 도약을 위한 중요한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교통운수부 해사고 국장 서윤은 해운의 신질 생산력 육성을 추진해 2035년 교통강국을 기본적으로 건설하는 데 튼튼한 버팀목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우리나라에서 출산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완비화하는 한편 육아보조금을 통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현지 여러 지역에서 입원 출산 비용이 자부담 비용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임신 초기 진료소 12,000개 이상을 설립하고 전 사슬에 출산 건강 서비스를 제공해 육아와 출산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28개 선구와 자치구, 직할시 그리고 278개 통일기획구가 이미 정책 범위 내 입원 출산 무료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보험에 가입한 여성 종업원의 입원 출산에 대해서 의료 보험으로과 지정 지불 등 관리 규정에 부합되는 의료 비용을 전액 보장했습니다. 국가 의료 보장국 대우 보조사 유현 부사장은 각 지에서 출산 전 검사와 의료 비용 보상 수준을 안정적으로 향상시키는 한편 전국 범위 내에서 절차에 따라서 출산 보험료를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다며 올해 출산 보험의 적용 범위 확대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고용 단위 종업원들의 적극성을 불러일으키고 실업보험 기금으로 출산 보험료를 대납하는 정책을 전면 실시하며 유연성 취직 인원과 농민 노무사 새로운 취직 형태 인원 등 중점 군체에 대해서 지방에서 직원 1호 보험과 출산보험 동시 가입을 권장할 것입니다. 현재 국내 20개 선과 자치구, 직할시 그리고 156개 통일기획지구가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생을 포함한 전 사슬의 출산건강서비스 면에서 국가보건건강위원회는 2026년 전국 만개 의료기구에서 임신 초기 진찰 서비스를 제공한 것을 실제적 보험사 프로젝트로 선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각지 산부인과 개설 의료기구가 설립한 임신 초기 진료소는 이미 12,226개에 달합니다. 국가보건건강위원회 여성아동사 부위사장은 임신 초기 건강에 더 관심을 돌리고 여성들에게 의료, 심리, 영양을 포함한 종합 관심과 지원을 제공할 것이며 15차 5기년 전망기획 기간 임신 초기 서비스 행동에 진력할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0: 올해 제9호 태풍 바비가 11일 저녁 11시 20분쯤 절강성 대조 옥한시 가문에 상륙했습니다. 옥한에 상륙한 이후 바비는 11일 0시쯤 절강 온주락청 청강진에서 두 번째 상륙을 했습니다. 조항기상대는 11일 6시에 보고조항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11일 8시부터 13일 8시까지 안위 중남부 절강 서부, 강서 동북부 등 일부 지역에 국지성 호우가 예상되며 안위 남부 등 일부 지역에는 특대 보고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련용 중부 하북 동북부 등지에도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각지 각 부문은 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태풍 홍수 방어 작업에 총력을 기울여 이민 대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국가홍수가뭄방지총지휘부는 11일 저녁 8시 복경천진, 련용, 안위, 강수에 대한 홍수방어 4급 비상대응을 3급으로 격상하고 흥룡강에 대해 홍수방어 4급 비상대응을 가동했습니다. 또한 국가홍수 가뭄방지 총지휘부 판공실 실무진을 북경에 파견해 홍수 방어 사업을 지원하고 지도하겠습니다. 수리부와 중국 기상국은 11일 오후 6시 홍수 산사태 기상 적색 경보를 공동 발령했습니다. 12일 북경 동부, 하북 동북부, 절강성 중남부, 안위 남부 일부 지역은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국지적 단시간 강우로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정부와 비상관리부는 최근 복근 절강성이 바비 태풍 비상구조 재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중앙자연재해 구조자금 4천만 원을 긴급 배정했습니다. 제9호 태풍 바비 영향으로 12일 북경 상해 고속철도, 상해 남경 연안 고속철도, 북경 상해 철도 등 로선의 일부 구간 일부 시간대 열차가 临시로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바비 영향권에 든 절강 진원, 반안, 의호, 무이, 영강, 정전 등지는 잇따라 폭우 적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여러 지역에 호우가 쏟아지면서 현지 정부의 배치에 따라 공사 중단, 영업 중단, 수업 중단, 운행 중단 등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기상부문은 바비가 상륙하고 나서 복권 절강 등지 강풍과 호우를 계속 몰고 온 뒤 내륙 깊숙이 진입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바비의 규모가 커 강우 영향은 강서, 안위, 호북, 하남, 북경, 전진, 하북 등 10여 개 성과 자치구 직할시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현재 절강성의 재반 태풍 홍수 방어 작업은 핵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7월 10일부터 녕해현 여러 공사 현장 건설자들은 양룡가도 초호촌 문화강당에 순차적으로 이전 배치되었습니다. 전기 사용 안전 우환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력 부문은 직접 배치소를 찾아 전기 안전 특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국가전력망 녕해현 전력공사 직원 화양연은 19개 대피소 모두의 발전기 등 전력 설비를 충분히 배치해 조명과 충전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복권 영덕시 홍수 가뭄 방지 지휘부는 태풍 방어 비상 대응을 1급으로 격상했습니다. 영덕시 전역에서 공사 생산 수업 중단 시장 휴업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영덕시 초성구 삼도진 성무가촌에서는 현지 당원 간부 권유소분대가 집집을 방문하며 병약자 장애인, 로인, 위험주택 거주자 등 중점 대중을 대상으로 사전 대피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근성 전역의 오류 양식업 종사자 2만여 명이 모두 의료지로 철수했고 향진 소속 오선 6만여 척도 모두 항구로 피항했습니다. 영덕시 하포현 계남진 당면의 부석이 추구는 24시간 당직 근무를 강화하고 오선 안전관리를 실시간으로 꼼꼼하게 잘해 나갈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바비 대응을 위해 중국철도 남창국은 즉각 단계별 비상 대응을 가동하고 관할 내 복권 강서 두개성의 선로에 대해 그물망 안전점검을 펼쳤습니다. 한편 열차 운행 관제 관측 초기를 늘리고 태풍 실시간 동태에 맞춰 열차 운행 계획을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11일 밤부터 13일까지 안위 황산 지주 등지에 호우,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제주시 동지현 여도진에서는 현지 농업농촌 부문이 태풍 도래 전에 짧은 시기를 놓치지 않고 농가들을 지도해 수확을 서두르고 수확한 곡식을 제때 햇볕에 말리도록 돕고 있습니다.
1: 태풍 바비가 절강성 연해 지역에 한창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태풍이 닥치기 전 절강성 대주시 온령시 성남진의 당원 간부들은 자발적으로 봉사대를 조직해 거동이 불편한 로인 40여 명을 临시 대피소로 안전하게 대피시켰습니다. 태풍을 앞두고 온령시 성남진, 성진암 자원봉사대는 로인 대피 작업을 다그쳤습니다. 산간지대인 성남진 리서원촌에서 봉사대원들은 조를 나누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상황을 점검하고 로인들을 산 아래로 대피시켰습니다. 당원 자원봉사사 리제부는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한 주삼매 로인을 조심스럽게 업고 대피 차량에 태웠습니다. 리제부는 태풍이 닥치기 전에 로인들을 대피시키고 로인들의 안전을 보상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로당원으로서 직접 로인들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88세 독그 로인 진계춘은 현지 당원 간부들의 중점 보호 대상입니다. 빨간 조끼를 입은 당원 간부들이 집 앞에 나타나서 로인의 불안한 마음도 안정됐습니다. 진계춘은 태풍이 올 때마다 마을 간부들이 잊지 않고 챙겨준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3시간 넘게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긴장한 대피 작업을 진행한 끝에 리서원 촌의 40여 명 로인은 오전 11시 전에 온령시 성남중학교 림시대피소에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대피소 직원들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도시락을 로인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성남진 비상관리방공실 장재립 주임은 대피소의 군용 침대, 손전등, 장화, 안전모, 구명조끼 등 물자를 비롯해 애식 물품까지 충분히 마련해 놓기에 로인들이 편안하게 보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진암 자원봉사대 김군근 부대장은 6년째 태풍 방어와 대피 작업에서 참가하고 있습니다. 평소 돌봄에서 긴급 구조까지 봉사대는 로인들을 친가족처럼 여기고 있다며 김군근은 태풍과 자연재해 앞에서 당원 자원봉사자로서 반드시 최전선에 나서서 로인들의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0: 이란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11일 대표단을 인솔해 오만 수도 모스카트를 방문하고 오만 외교 대신 바드르와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란 측 발표에 따르면 오만과 이란 관우는 이번 회담에서 선박 안전 통행 기제를 논의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오만은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행을 관리하기 위해 별도로 운영되는 두 개 항로를 활용하는 방안을 이미 초안으로 마련한 상태입니다. 유엔 주재 이란 대사는 미국이 계속해 자체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란은 더 이상 미국과 서명한 량해 각서를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익 강설혜였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강은입니다. 먼저 계열 특별 프로그램 병어 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편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중국 근성 코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글로벌 경제에 영향 주는 태평양 수온 이상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0: 먼저 계를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곡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3부 근원지가 있어 샘물이 멈추지 않는다 여섯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1: 우리나라 제반 사업의 혁신 발전은 모두 막스주의 이론에 뒷받침을 떠날 수 없습니다. 오직 중국화와 시대화된 막스주의를 지도로 견지해야만이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의 의지와 패기, 저력을 증강할 수 있고 곤란과 어려움을 맞받아 나아가며 전진의 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곤란과 도전을 타승하며 완강한 투쟁을 통해 사업 발전의 새로운 천지를 개척할 수 있습니다. 이래하면 중국의 유인 잠수 사업이 없던 데로부터 있게 되었고 보다 더 강하게 된 것은 곧 막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고 신형의 거국 체제를 보장으로 하였기 때문에 세인이 괄목하는 빛나는 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 분투자호 과학연구진을 만나 그들의 업무 상황을 교해 보겠습니다.
2: 시청자 여러분, 맘메트야 바다미 세계는 신기하기 그지없습니다.
3: 이는 2020년 11월 10일 오전 8시 12분 유인 잠수정 분투자호의 잠수원이 실시간으로 전송한 소리입니다. 이때 이들은 해평면 이하 1,909m 깊이의 마리아나 해구 밑바닥에 위치했습니다. 지금 바다 밑 소리와 화면을 실시간으로 해면으로 수송하는 장치가 바로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자주적인 혁신을 통해 만들어낸 완전한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신기한 설비입니다. 저는 대련 해사대학 막스주의 학원 교사 공조합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막스주의를 지도로 견지하고 과학적인 세계관과 방법론을 운용해 중국의 문제를 해결하며

0: 모든 것을 실제로부터 출발하고 신시대의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착안하며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는 이론 성과를 형성함으로써 중국의 실천을 더욱 잘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분투자호의 이 신기한 설비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중국과학원 성각연구소에 가서 분투자호 성각설비 연구자들을 만나보겠습니다.
1: 공 선생님, 전방 음파 탐지기가 탐지한 동영상입니다.
0: 설비가 얼마나 먼 곳까지 탐지할 수 있습니까?
1: 90도 각도 내 100m 범위가 넘는 곳의 장애물 상황을 모두 탐지합니다.
0: 이것이 우리가 탐지한 장애물입니까?
1: 그렇지요. 우리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잠수원들은 이 거리에 따라 방향을 바꾸거나 제동을 거는 등 방법으로 장애물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0: 조국이 유인 잠수정의 귀와 눈이 더욱 밝도록 하고 또 정확히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국과학원 성각연구소의 류염료, 광위진 등은 10여 년의 게으름 없는 노력을 거쳐 끝내 세계 선진 수준의 수중 음향 통신 설비를 연구 개발해냈습니다. 교룡호, 심해용사호와 분투자호는 우리나라 세 종류의 잠수정으로 모두 우리나라에서 발명한 디지털식 수중 통신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성공적인 연구 제소는 신형 거국 체제의 생동한 실천입니다. 분투자호는 2016년에 립건해 2021년에 순조롭게 검증을 마쳤습니다. 5년 남짓한 동안 중국과학원, 중국선박중공그룹 등 33개 과학연구원과 대학, 60여 개 기업의 근 1,000명에 달하는 과학연구자들이 우리 당이 이론 혁신을 견지하고 막스주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는 속에서 유인 구실, 부력 재료, 스마트 통제, 리튬 리온 배터리 등 일련의 돌파를 가져옴으로써 국산화가 96.5%로 한층 더 올라섰으며 우리나라는 유인 잠수정 분야에서 세계 선진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1: 오늘 우리는 특별히 분투자호 전개심 유인 잠수정 부총 건조사이며 중국과학원 성학연구소 고급 공정사인 류염료와 대련해사대학 사상정치과 교사 공조화를 평어그린 프로그램 녹화 현장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1: 여벼가 종사하는 이 학과는 유인 잠수정의 성각 시스템 연구 개발 건조 사용인데 먼저 유인 잠수정에서 성각 시스템은 어떤 작용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죠.
2: 유인 잠수정의 성각 시스템은 수중 음향 통신, 위치 확정, 정밀 탐지를 실현하는 잠수정의 아주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우리의 새 유인 잠수정은 꼭 세 사람과 같습니다. 모두 눈, 귀,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인 잠수정의 탐측 시스템을 눈이라고 한다면 입과 귀는 바로 우리 잠수정의 아주 중요한 수중 음향 통신 시스템일 것입니다.
1: 여변은 809이지만 사실 유인 잠수정 분야에서는 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형으로부터 심해용사고를 거쳐 분투자호까지 모두 연구개발팀의 주요한 성원이었습니다. 때론 우리가 심해에서 받는 압력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여변은 특별히 우리에게 교룡호가 7,000m 심해에서 시험할 때의 기념품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시청자들에게
2: 좋습니다.
1: 보여주세요. 어떤 특수한 기념품인지 설명해 주세요.
2: 이것은 포말 조각인데 여러분들은 원래의 형태를 볼 수 없습니다. 원래 어떤 형태였냐 하면 이만큼 했습니다.
1: 원래의 크기가 이만큼 했다는 말씀이죠.
2: 네, 그런데 왜 작아졌냐 하면 우리가 교령호에서 시험할 때 이것을 교령호에 걸어놓았습니다. 잠수정이 7,000m 바다밑까지 잠수했을 때 압력이 가해지면서 이렇게 형태가 변했는데 다시 회복되지 못합니다.
1: 7,000m 심해의 압력이 엄청 크기에 이처럼 큰 포말 조각이 이렇게 작게 축소된
2: 그렇습니다.
1: 것입니까? 여기 글자는 누가 쓴 겁니까?
2: 글은 제가 쓴 것입니다. 기념품을 만들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2012년 6월 24일이었습니다. 우리는 7,000m 심해인 마리아나 해구에서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때의 좌표를 여기에 적어놓았습니다.
1: 당시 글자 크기도 역시 지금보다 컸겠네요.
2: 우리가 이 포말 조각에 글을 쓸 때 그래도 글이 곱게 씌었는데 지금은 많이 변형되어 볼품이 없게 되었습니다.
1: 여벼이 글이 곱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뒷면에 우리 당시 결영호 팀원들의 일부 서명도 있습니다. 지금 기술면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수준입니까? 이를테면 음성제어 기술이 세계 어느 수준인지요?
2: 우리 성악 시스템은 분투자호에서 이미 완전한 국산화를 실현했습니다. 사실 우리 유인 잠수정 연구 제조 초기인 2002년에 연구가 시작되었는데 한 장의 백지처럼 아무것도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 지금 우리는 세계 인류의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성악 시스템은 전에 말씀드린 수중 음향 통신처럼 그때 외국에서는 우리에게 팔지 않았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연구 개발을 강요한 셈입니다. 물론 미국이나 일본의 잠수정은 우리보다 더 일찍 건설되었습니다. 그들의 통신은 아날로그 수중 음향 통신에 의존합니다. 아날로그라고 하면 전화와 유사합니다. 우리 둘이 이렇게 소통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편리하기는 하지만 효율은 높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잠수기의 상태를 보고하려 할 때 지금 잠수정의 높이가 얼마이고 깊이가 얼마이며 산소 농도가 얼마이고 배터리가 얼마 남았는지 자상히 보고합니다. 이런 정보를 보고하려면 아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는 잠수원의 수중 작업 정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 정확하지 않고 시효성도 높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이 디지털 음성 통신은 위체처럼 금방 전송되어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1: 우리의 자주적인 혁신입니까?
2: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사용했습니다.
3: 지금까지 개별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4: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4: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4: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3: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국 근성 코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5: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 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열전에 보고서를 발표하고 올해 중국 경제 성장 얘기를 0.2%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성장 전망치를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성장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몇 안 되는 주요 경제국 중 하나입니다. 에너지 가격의 변동, 글로벌 공급망의 파편화 추세, 주요 경제국의 침체 위험 부담 상승 등 올 들어 지정학적 충격으로 글로벌 경제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경제 발전에 근성을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해외 인사들은 장운한 안목을 갖춘 에너지 전환과 배치, 생산 공급 사슬 체계의 완비화, 시장 자원 우세를 통해 온건하게 전진하는 중국 경제는 외부 충격과 도전에 개통적으로 대응하는 인성 코드를 구축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에너지는 공업의 식량이자 국민 경제의 명맥입니다. 중동 전쟁은 국제 에너지 부족 상황을 심화하고 국제 에너지 가격을 상승시켜 적지 않은 나라들은 에너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전통적 화석 에너지의 수입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위험 부담이 높기에 에너지 안전의 선수를 잘 두었는가는 각국이 외부 충격에 대처할 때 전략적 주동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합니다. 해외 인사들은 중국 경제가 침착하게 외부 충격에 대할 수 있는 것은 신에너지 산업을 장기적으로 배치하고 발전시키고 다원화 에너지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등 장원한 안목 덕분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중동 전쟁은 중국 에너지 전략의 전망성과 중국 5개년 계획 체계 등 장기적 전략 배치에 제도적 우세를 부각시켰습니다. 세계경제론단 에너지 창의 책임자 니콜라스 바그너 등은 글을 발표하고 재생 가능 에너지를 일찍 배치한 나라일수록 에너지 위기에서 근성을 나타낼 수 있다고 표했습니다. 풍부한 에너지 비축, 다원화 에너지 공급, 빠르게 발전하는 재생 가능 에너지 산업을 통해 중국은 중동 전쟁에 따른 가격 충격을 어느 정도 상쇄했습니다. 이런 경험은 중요한 참조 가치를 갖습니다. 말레이시아 국제 이슬람대학 글로벌화와 아세안 연구소 소장인 반금영은 중국의 에너지 전환과 배치는 전략적 선견 지명을 보여줬다며 에너지 발전과 안전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전통 에너지와 신에너지의 협동 발전을 추진해 외부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에너지 가격과 연료 원가 상승에 직면해 신에너지 제품은 각국이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는 중요한 수단이 됐습니다. S&P 글로벌 교통 출행 회사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올 3월부터 4월까지 전 세계 37개 국가와 지역의 전기 자동차 월간 판매량

여성 가수로 많은 나라들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올 5월 유럽 지역에서 중국 승용차 시장 점유율이 처음 일본을 앞질렀고 오스트랄리아에서 중국 전기 자동차 판매점은 고객으로 붐빕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越南 등 동남아 국가에서 중국의 전기 자동차와 전기 오토바이가 거리를 휩쓸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당면 위기는 쟁정 에너지가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각인했다며 석유가 부족한 많은 국가들은 에너지 전환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전기 자동차나 태양전지 그리고 풍력발전은 각국이 중동 석유와 가스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도록 효과적 경도를 제공했습니다.

0: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1: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2: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3: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2: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2: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실내외 온도 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2: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3: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0: 계속해서 뉴스 주소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경제에 영향 주는 태평양 수온 이상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3: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그 후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0: 브라질 커피 감산, 영국 전력망 경보 등 겉보기에는 전혀 관련이 없이 보이는 사건들 배후에는 동일한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태평양 일부 해역의 수온 이상으로 인한 엘니뇨 현상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극단적 날씨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경제학자와 국제기구 그리고 금융시장이 엘니뇨라는 기상용어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엘니뇨 현상이 글로벌 경제와 어떤 관련이 있고 어떻게 물가의 추세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엘니뇨 현상이 가져다 줄 경제적 충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글로벌 경제의 기후 변수인 엘니뇨는 태평양 해역의 적도 중부와 동부의 해면 온도가 지속적으로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이로 인해 전 세계 대기 순환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현상을 말합니다. 태평양은 지구 해양 전체 면적의 약 절반을 차지하기에 종종 전 세계 날씨의 천연 중앙 에어컨으로 불립니다. 이 해역의 해수면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면 대기 순환과 강우대가 그에 따라 변화해

각지의 날씨가 다시 재조성됩니다. 역사적 경험에 따르면 엘니뇨 현상이 나타나면 일반적으로 남미 서해안 일부 지역에서 강수량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오스트랄리아와 인도네시아 등지에서는 고온과 가뭄이 발생하며 인도에서는 여름 계절풍의 약화가 나타나고 동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강수량이 많으며 남부 아프리카에서는 가뭄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엘니뇨의 영향은 매번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극단적 날씨가 발생할 확률이 증가합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지는 글로벌 시대에 엘니뇨가 단순한 기상 개념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기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위험 부담 요소가 된다고 보고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도 연구에서 엘니뇨가 가져오는 충격이 이상 날씨가 발생한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국제무역이나 국경 간 투자 그리고 원자재 시장을 통해 외부로 전파될 수 있으며 그 영향은 극단적 날씨를 직접 겪지 않은 경제체에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갈수록 더 많은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 그리고 금융시장이 엘니뇨를 거시경제 분석 구도에 포함시키고 있고 이를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후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인상하는 전 세계의 많은 중요한 농산물 생산지가 엘니뇨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에 위치했습니다. 예를 들면 브라질은 세계에서 중요한 커피와 설탕 수출국이고 인도와 타이는 중요한 쌀 생산국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전 세계 대부분의 팜유를 공급하고 코코아는 주로 서아프리카에서 생산합니다. 고온 또는 가뭄 그리고 폭우가 작물 성장에 영향을 미치면 국제시장의 공급이 부족해져 가격 상승을 초래하게 됩니다. 세계은행은 대종상품시장 전망보고서에서 역사 경험에 비추어 엘니뇨가 일반적으로 농산물 가격 상승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우와 기온 이상으로 인해 곡물과 식물성 기름 등 농산물 가격이 큰 영향을 받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국 정부와 시장은 엘니뇨의 발전을 미리 주시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중앙은행이 최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젊은 조사에 응한 경제학자들은 새로운 엘니뇨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브라질의 통화 팽창을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특히 식품 가격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브라질 중앙은행 총재 가비리엘 갈리포로는 엘니뇨가 미래 통화 팽창 추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위험 부담 요소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기후는 에너지 수요를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냉방 전력이 증가하고 가뭄이 수력 발전에 영향을 미치면서 일부 국가는 천연가스, 석탄 등 화석 에너지 사용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국제 에너지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식품과 에너지 가격 상승은 소비자 물가 지수를 상승시키고 통화 팽창 압력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이전에 발표한 논문에서 엘니뇨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무역과 에너지 그리고 원자재 가격을 통해 전 세계로 확산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기후 현상은 전 세계 비에너지 원자재 가격의 5%를 상승시킬 수 있고 또 6개월에서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일부 국가의 식품 가격과 전반적 통화 팽창도 다양한 정도로 상승할 것입니다. 특히 발전도상국 경제가 받는 영향이 더 뚜렷할 것입니다. 경제의 새로운 위험 원인인 엘니뇨를 대비하는 것은 단순한 기후 현상이 아닌
거울과도 같아 글로벌 경제와 자연 환경이 갈수록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반영합니다. 한면으로 글로벌 산업체인은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요 곡물 생산지, 광물 자원 국가 또는 운송 경로 근처에서 발생하는 극단적 날씨는 세계 시장으로 빠르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불가피하게 전 세계 해운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고온과 가뭄 날씨는 구리광산, 리튬광산 등 자원 채굴에 영향을 미쳐 제조업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한면으로는 지구 온난화 배경 속에서 극단적 날씨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더 많은 연구에서 미래 세계 경제가 직면할 위험 부담은 금융위기, 지정학적 갈등 등 전통적 요인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도 경제성장과 통화팽창 그리고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등 기관은 최근 몇 년 동안 각국이 기후 리스크로 인한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과 에너지 그리고 공급망의 회복력을 높일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산업체인이 깊이 융합되고 극단적 날씨가 더 빈번해진 상황에서 엘니노를 이해하는 것은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위험 부담 원인을 이해하는 것으로 됩니다. 미래에는 극단적 날씨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가 각국이 공동 직면한 장기적 과제가 될 것입니다.

0: 지금까지 뉴스 추석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열어봐라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 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의 한강래였습니다.
1: 독서는 무엇일까요?
2: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1: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2: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1: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벗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2: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2: 우리 함께 책이 선사하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3: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4: 나무 한 그루는 하루에 400kg의 수분을 증발해 토지에 자양분을 제공합니다.
5: 한 무의 삼림이 하루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는 67kg이고 1년에 65명이 호흡할 수 있는 산소를 방출합니다.
4: 한 무의 림지는 한 무의 무림지보다 20톤의 물을 더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한 무의 방풍림은 100여 무의 비옥한 토지를 풍재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5: 우리는 이렇게 많은 숫자를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회용 젓가락을 적게 사용하고 량면 인쇄로 종이를 절약하며 저탄소 출행을 선택하면 됩니다. 우리는 나무 한 그루를 심을 수도 있습니다.
4: 나무 한 그루의 가치를 알고 생명의 푸름을 가꾸어 갑시다.

네, 같은 원단의 옷이라도 색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햇빛에 노출됐을 때의 온도 차가 무려 20도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누군가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같은 원단의 옷을 뜨거운 태양 아래서 20분 동안 노출시켰을 때 흰색의 온도는 최저 섭씨 24도, 노란색, 빨간색, 녹색은 섭씨 30도 이상, 파란색, 보라색은 섭씨 40도 이상, 검은색 옷은 온도가 가장 높아 섭씨 50도까지 치솟아 올랐습니다. 사실 옷 색상이 주는 영향은 체감 온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야외 수색 및 구조, 해충 방제, 곤충 회피 등도 우리가 선택한 옷 색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흰색 등 연한 색상의 옷이 완벽한 선택인 것은 아닙니다. 흰색은 시원함을 주는 효과는 뛰어나지만 자외선 차단 능력이 떨어져 장기간 야외에서 사용하면 피부가 쉽게 걸리거나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운 여름에 옷을 고를 때 단순히 시원함만을 추구하지 말고 옷감의 두께와 자외선 차단 코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옷의 색상을 정확히 선택하면 모기를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곤충 활동이 빈번합니다. 곤충은 겹눈 시야에 의존하기 때문에 물체의 완전한 윤곽을 구별할 수 없고 강한 광점만 포착할 수 있습니다. 곤충의 눈에는 밝은 노란색과 밝은 녹색이 신선한 화초와 같아 본능적으로 적극 다가옵니다. 노란색 옷은 작은 벌레 눈에 마시는 식물과 같습니다. 곤충 겹눈은 자외선과 청록색 빛에 특히 민감한데 파란색 옷도 벌레를 흡인하기 쉽습니다. 꽃과 풀이 무성하고 모기가 많은 곳에 간다면 밝은 색을 버리고 어두운 색상의 옷을 우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일상 통근 시에는 옅은 색을 선택하여 열을 지켜주고 야외 외출 시에는 밝은 색을 선택하여 안전을 보장하며 야외 출행 시에는 어두운 색상 옷을 선택하여 모기를 피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라디오 이 세상에서 인사드리는 김정희입니다. 라디오 이 세상은 오후 6시에 첫 방송이 나가고 저녁 8시에 재방으로 한 번 더 나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학습 시간이 이어서 세상 사는 이야기 코너에서는 최종옥 씨의 가슴에 남는 사람이라는 글을 보내드리고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에서는 기세 도명의 대사를 보겠습니다. 공감 플러스 코너에서는 견딜 수 없는 말 한마디의 무게라는 글을 공유하고 음악과 인생 코너에서는 올해 월드컵 주제곡과 역대 월드컵의 주제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꽃길과 미소라는 노래를 띄워드리고 학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 쪽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문화체제 및 기재개혁을 심화하자라는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이 사명을 완수함에 있어 관건은 개혁에 달렸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개혁을 통해 심층적인 체제적 및 기재적 장애를 갈증 혁파하고 문화의 혁신 및 창조 활력을 불러일으켜 문화의 번영과 문화 강국 건설에 강대한 동력과 제도적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문화 체제 및 기재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인민의 정신문화 생활을 풍부히 하기 위한 내적 요구입니다. 물질적인 충족과는 달리 문화는 정신적인 역량으로서 장관 미래와 전추만대를 지향하는 시야이고 포부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족할수록 사람들의 정신적 수요는 더 커지게 됩니다. 또한 문화 자질과 문화 수준이 높아질수록 문화 제품의 질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도 더 높아지게 됩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는 문예 창작 생산 능력이 대폭 향상되고 다양한 문화 제품과 문화 서비스의 공급량이 급속하게 증가하여 문화 공급의 주요 모순이 이미 기존의 량적 수준에서 질적 수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개혁을 갈증 심화하며 량질의 문화 제품과 문화 서비스의 속출에 유리한 체제 및 기재를 서둘러 구축하여 이민의 정신세계를 더욱 풍부히 하고 이민의 정신적 힘을 더욱 강화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문화 체제 및 기재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정보 기술이 신속하게 발전하는 새로운 정세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한 절실한 수요입니다. 역사적으로 매 한 차례의 정보 기술 혁명은 모두 전파 혁명을 추진했습니다. 현식이 새로운 과학 기술 혁명이 바야흐로 일어나고 새로운 정보 기술이 신속히 발전하면서 문화 분야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업태, 새로운 응용, 새로운 모식이 나타나 문화의 창작 방식과 생산 방식, 전파 방식과 소비 방식에 심각한 변화를 불러오고 매체 형태, 여론의 생태, 문화의 업태를 심층적으로 재구축했으며 각이한 문화와 가치관념의 교류, 융합 경쟁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기술의 신속한 발전은 또 국제 전파 구도와 국제 담론장의 심각한 조정을 추진하여 우리가

0: 국제 전파의 감지 고지를 차지하고 국제 담론의 새로운 우위를 구축하는 데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새로운 정세 속에서 개혁하는 자만이 성공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제 및 기재 전방위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사업 리뉴, 내용, 형식, 방법, 수단의 전방위적인 혁신을 추진하며 인터넷 사고와 정보기술 응용을 선전사상 문화사업에 체계적으로 일관시켜 디지털화에 의한 동력부여와 정보화에 의한 형태 전환을 전면적으로 철저히 실현해야 합니다. 문화체제 및 기재의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국가의 문화 소프트 실력과 종합문화의 영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대적 요구입니다. 현재 세계화 시대화 역사는 전례 없는 방식과 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인류 사회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문명 간의 교류와 상호 참조를 통해 공동의 도전에 맞서고 아름다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종합문화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인류 문명의 발전과 진보에서 종합문화가 보다 큰 역할을 발휘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 경쟁을 선행하고 문명 간 충돌과 의식 형태의 대립을 도발하는 경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급성장에 일부 나라들이 강한 불안감을 느끼면서 정부 우세와 여론 패권을 빌어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흐리거나 우리나라를 왜곡하고 묵치라는 여론 공세도 끊임없이 해오고 있습니다. 문명 간의 교류와 상호 참조를 추진하고 국제적인 문화 경쟁에 대처해 나가려는 우리는 개혁을 심화하고 국제 전파 체제 및 기재를 보완하며 뚜렷한 중국 특색을 갖춘 전략적 전파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의 문화 소프트 실력과 중화 문화의 영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 국제 문화의 치열한 경쟁에서 확실히 립지를 굳혀야 합니다. 두 번째, 문화 체제 및 기재 개혁을 심하는 데서의 기본 요구를 확고히 파악해야 합니다. 문화는 산업 속성과 의식 형태 속성을 모두 지니고 있어 문화체제 및 기재 개혁은 더욱 복잡성을 띠게 됩니다. 우리는 결정정신을 관찰하고 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견제하며 기본 요구를 확고히 파악하여 개혁을 안정적으로 질서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의식 형태 분해에서 막스주의가 지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근본 제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어떤 사상 리론을 지침으로 삼는가 하는 것은 문화의 개혁과 발전에서의 선차적인 문제입니다. 막스주의는 우리 당과 국가의 존립과 진흥을 도모할 수 있는 근본적인 지도 사상으로서 신시대의 막스주의의 지도적 지위를 견제하고 공고히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적 지위를 견제하고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고도의 정치적, 사상적, 행동적 자각으로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하며 두 가지 확립을 교련히 옹호하고 두 가지 수호를 교련히 실천하여 우리나라 문화 개혁과 발전이 시종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습금형 문화 사상은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문화편으로서 신시대의 중국 공산당의 문화적 기치를 높이 들고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선전사상 문화사업을 원만히 수행하고 새로운 문화적 사명을 짊어지는 데 강단 사상적 무기와 과학적인 행동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확고부동하게 습금형 문화사상으로 문화체제 및 기재개혁을 지도하며 자각적으로 이 사상을 문화와 개혁의 전 과정과 재반 분야에서 관철 실시해야 합니다. 문화적 자신감을 높여야 합니다. 문화적 자신감은 한 나라와 한 민족의 발전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심도 있고 가장 지구적인 힘으로서 문화적 자신감이 있는 민족만이 꿋꿋이 존립하고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문화적 자신감을 높이는 것은 문화체제 및 기재개혁을 심화하고 문화의 보령 발전을 추진하는 근본적인 전제이며 선결적인 조건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각종 교조를 맹목적으로 따르거나 외국의 이론을 그대로 가져오지 말아야 합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반갑다 친구야.

0: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1: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는 최종옥의 가슴이 남는 사람이라는 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 보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슴에 남는 사람이 있다. 젊었을 적 직장에서 동료로 가까이 지냈던 사람도 죽마고도 거개가 익혀지는데 칠순을 먹고도 여전히 가슴에 남아 그리움을 유발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가슴에 남는 사람은 만나면 반갑고 헤어지면 그리워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고 만날 시각을 생각하면 마음이 공연히 설레고 만나면 하고 싶은 말이 폭포처럼 쏟아질 것 같은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내 인생에 가슴에 남는 사람은 몇 사람이 되지 않는다. 젊어서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도 아름다운 이야기를 많이 남긴 사람도 내가 칠순이 되어서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원인을 두고 나는 고민을 많이 했다. 내 잘못인가를 먼저 따져보기도 했다.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내 잘못은 없었다. 그저 세월이 흐르면서 내 기억에서 사라졌을 뿐이다. 아무리 가까웠어도 세월 속에 쉽게 잊혀진 사람은 아마도 친구와의 우정보다 자신의 인생을 더 치중한 사람인 것 같다. 나 역시도 내 남편, 내 자식, 내 친지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살다 보니 남은 사람들보다 내 주변에서 멀어져간 사람이 더 많다. 그들도 자신의 남편을 위해서, 자신의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친지를 위해서 살다 보니 나랑 멀어졌을 것이다.

모두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산 것이니 모르적 같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아름다운 일이다. 하지만 내 나이 고회에 내 가슴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은 참으로 좋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기 인생보다 자기 주변에 더 큰 은정이나 은혜를 베푼 사람이 아닌지 싶다. 대개 이런 사람들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까 짐작하지 않아도 되는 투명한 사람, 불꽃이나 들꽃처럼 성품이 온유한 사람, 만나고 나면 가슴이 따뜻해지는 사람, 떠올리기만 해도 그냥 마음이 편하고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 어딘가 꼬여서 항상 부정적인 사람보다 매사에 감사하고 긍정적인 사람, 냄비가 아닌 뚝배기처럼 느리고 더디게 끓어도 한 번 끓은 마음은 쉽사리 변치 않는 사람, 진솔함이 자연스레 묻어 내면의 향기가 저절로 배어나오는 사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그에 흔들림 없이 자신을 지키는 사람, 늘 변함없고 한결같은 사람으로 알수록 더 편한 사람, 지내보면 볼수록 은근하게 마음에 자리 잡는 사람일 것이다. 나는 평생 정직과 성실, 배려라는 신조를 지키며 살아오신 아버지의 인생을 배워 이와 상반대로 거짓과 허위로 감싸진 사람들과는 어울리려는 의욕이 전혀 없어 이들과는 두 마디가 나오기 전에 할 말과 공감이 사라진다. 이런 사람들이 내 가슴에 남지 않은 것은 마치 금방 스쳐 지나가는 소낙비와 흡사여 스쳐 지나가는 과객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물과 불이 상용되지 않듯이 정직하고 진실하고 남을 배려해줄 줄 아는 사람과 이기적이고 호의적이며 가식적인 사람들은 서로 마음이 통할 리가 없고 서로 배타적 관계로서 마음속에 남아있을 수 없다. 이것은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 등 3관의 불일치로 인기된 것이라고 생각됐다. 어떤 사물에 대한 애승과 됨됨이가 같은 사람, 신조와 추구가 비슷한 사람과는 서로 마음을 터놓고 소통할 수가 있어 할 말이 많고 어딘가 자연적으로 마음이 끌린다. 또한 비록 지척이 없어도 언제나 마음속 자리를 잡고 남아있어 가슴속에 늘 새겨져 있다. 이런 사람은 언제나 공감과 공명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존재이다. 아주 가끔씩 남편의 전우들이 살고 있는 내몽골이나 남방에 갔을 때 나는 그들의 아내들로부터 열정과 진실, 소탈함과 소박하면서도 진지한 됨됨이와 해박함과 진실을 읽을 수가 있었다. 사람이란 오랫동안 지켜보아야 더 깊은 료해로 그 사람의 진모를 알 수 있는 도리는 다 아는 바이다. 누구한테 조금이라도 받으면 끝없이 감사하는 나인지라 몇 차례 되지 않은 접촉이었지만 그녀들의 베품과 배려로 그녀들을 영원히 가슴에 새겨두게 되었다. 매번 그녀들을 생각할 때면 가슴이 따뜻해지고 남달리 마음에 끌려 베풀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이젠 하얀 강박증을 느낄 정도로 그녀들에 대한 생각으로 집착하게 된다. 이제 보니 접촉한 시간의 길이에 상관없이 그토록 가슴에 남기고 싶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 같다. 이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삼관에서 우러러 나오는 필연적인 판단이 아닐까 싶어진다. 어떤 사람과는 비록 오랫동안 교제하면서도 서로 너 좋고 나 좋고 누이 좋고 배부 좋고 하면서 흥분이 들뜬 술자리에서의 술친구로만 남아 그런 장소가 해산되면 금방 전까지도 두드리며 내리던 소낙비처럼 마음속에서 가뭇없이 사라지고 만다. 삼관이 일치로 사귄 친구는 비누 거품처럼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고 내 인생과 동반하게 된다. 나는 항상 가슴속에 새기는 친구가 그려지게 되고 이런 친구와는 한 번 사귀면 변할 줄 모른다. 물론 혼자 사는 세상도 아니고 더불어 사는 세상이기에 여러 사람들과 서로 잘 어울려야 했다지만 그렇다 하여 아무나 가슴속에 새기지 않는다. 가슴에 남는 사람은 내 인생을 더없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의 공감과 공명을 불러일으켜 심신을 건강하게 해주는 존재라 내게 귀중한 사람으로 되어 내 인생을 더욱 살맛나게 한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깊이 사귈 수 있는 진정한 친구라고 여긴다. 얼굴이 먼저 떠오르면 보고 싶은 사람, 이름이 먼저 떠오르면 잊을 수 없는 사람, 눈을 감아도 생각나는 사람은 그리운 사람이다. 한국의 조병화 씨는 생전에 자신의 시 좋은 사람에서 한밤중 기차 기적 소리를 낼 때 생각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비가 오는 날 마음이 우중충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했다.

그렇다. 진정 가슴에 남는 사람이란 바로 이런 그립고 좋은 사람이다. 가슴에 남는 사람은 나한테 더없이 소중한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잊혀지지 않을 그런 사람이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지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고 중화 문화의 정수를 담은 보물 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파헤쳐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기세도맹입니다. 속일기, 대세, 도둑도, 이름명, 즉 세상 사람을 속이고 헛된 명성을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춘추시대 충직한 신하 사의 이름은 추이고 자는 자의인데 위나라 령공을 섬기며 대부벼슬을 지냈습니다. 어느 날 사의는 위령공에게 외교력과 통치력이 뛰어나고 백성을 사랑하는 거백옥이라는 사람을 등용해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위령공은 그의 말을 따르지 않고 미자하라는 사람을 등용했습니다. 미자하는 위나라의 미남자로서 군주의 총애를 받던 신하였습니다. 위령공은 미자하를 너무나 총애한 나머지 그의 부탁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주었습니다. 하루는 위령공이 미자하에게 물었습니다. 어질고 재능을 두루 갖춘 거백옥이라는 문인이 있다고 들었다. 과인이 그에게 대부의 벼슬 자리를 내주자고 하는데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가 잘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러자 미자하가 대답했습니다. 거백옥은 학문이 뛰어나고 인품 또한 훌륭하여 모든 이들의 존경을 받는 성인이라고 들었사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인의 도덕만 내어세우는 자는 심기가 곱고 어질지만 나라를 다스릴 제목은 못 띄울 것입니다. 이 나라 권력이 필요한 것은 정치력이요 군사력이지 않습니까? 거백옥은 그러한 능력의 소유자가 아니옵니다. 소인이 보기에는 그를 세자의 스승으로 두어 학문을 가르치게 함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되옵니다. 대부벼슬은 그의 능력 밖이옵니다. 사은은 그 후로도 수차례 거백옥을 등용해줄 것을 간청했지만 위령공은 미자의 말을 따라 끝내 거백옥을 중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사하가 위령공을 찾아와 거백옥을 등용하자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위령공이 대답했습니다. 미자하가 말하기를 거백옥은 병법에 무지하여 군사를 다스림에 부족하다고 했다. 과인 역시 같은 생각이다. 그 자는 문무를 겸비하지 못했으니 이번 정은 잠시 미루도록 하자. 사하는 미자하를 대간신이라며 골 밖으로 내쫓을 것을 위령공에게 간했습니다. 위령공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사가 큰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사는 죽기 전에 아들을 불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아비가 살아서 두 가지를 이루지 못하여 참으로 유감이다. 하나는 거백옥을 등용하지 못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자하를 골 밖으로 내쫓지 못한 것이니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죽고 나면 시신을 묻지 말고 창가 아래에 두도록 하거라. 조문하론 위령공이 사의 시신이 창 아래 놓이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 아들에게 그 까닭을 묻자 사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유언을 전해들은 위령공은 죽어서도 시체로 간하니 중심이 무척 깊구나 라고 몹시 자책했습니다. 그러고는 사의 시신을 높은 자리에 모시게 했습니다. 또 그의 유언대로 거백옥을 등용하고 미자하를 쫓아냈습니다. 이 일로 하여 사은은 이름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사은은 위나라의 대부로 청렴하고 강직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준자는 오히려 시신으로 간언하여 세인을 기만하고 이름을 떨쳤으므로 도명한 자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기세 도명에 관한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국시대 제 나라에는 진중자라는 선비가 있었는데 고관 대작의 세력이 있는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지방에서 관직을 지내는 형이 이롭지 못하다고 여긴 그는 형이 집에서 뛰쳐나와 산속에서 밭을 일구며 청렴하게 살았습니다. 형이 조성에서 받은 록봉을 가족에게 보내어 살림에 보태려고 했지만 이 역시 이롭지 못하다고 생각한 진중자는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부귀를 마다하고 누덕누덕 기어 입은 옷가지며 먹는 것조차 변변치 못한 진중자를 본 마을 사람들은 그를 검수하고 고든 성품을 가졌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명성은 곧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전해들은 이웃나라 군주들이 그를 관리로 등용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지만 세상 일에 뜻을 품지 않았던 진중자는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그 후 많은 학자들이 사와 진중자에 대해서 엇갈리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어떤 이는 이 두 사람을 군주에게 충성을 다한 자, 청렴한 자라고 칭송했지만 어떤 이들은 세인을 기만하고 이름을 떨쳤으므로 도명한 자라고 비판했습니다. 순자는 순자불구에서
그들은 모두 어지러운 세상을 기만하는 수법으로 훌륭한 명예를 얻었으니 간교한 인물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기세도명이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세상 사람을 속이고 헛된 명성을 얻음을 비유한 말입니다. 네, 이어서 공감 플러스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삶이 풍성해지는 하루 3분의 힘, 공감 플러스. 견딜 수 없는 말 한마디의 무게,

말만으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을까? 이학 학술지로는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학술지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암보다 무서운 것이 말임을 증명하는 연구 결과가 2012년에 발표되었습니다. 암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은 사람들은 이후 첫 일주일간 자살 위험도가 일반인에 비해서 12.6배나 증가했고 심장 문제로 인한 사망 위험도 5.6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살이 스스로 심장을 멈추게 하는 것이라면 심장마비는 심장이 알아서 스스로 멈춘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스스로 생명 스위치를 꺼버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암 때문에 심장이 멈춘 것이 아니라 당신은 암입니다라는 말 때문에 자살과 심장마비로 생명을 잃는다는 것은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뇌입니다. 일반적으로 암 선고를 받은 환자들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쳤는가 하는 생각에 억울해하며 강한 분노를 보입니다. 억울한 감정과 분노는 암 이상으로 우리 마음과 몸에 해를 주어 생명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적인 감정 반응을 일으키는 말과 소통이 많으면 스트레스 시스템이 과도하게 높아져 몸이 소진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칭찬은 우리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진료를 할 때 여성들에게 오, 예뻐지셨어요 라고 하면 우레든 얼굴에도 활짝 펴집니다. 때로는 항우울제보다 기분을 상승시키는 칭찬 한마디가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칭찬받을 때 나의 표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세심하게 관찰해보는 게 좋습니다. 별거 아닌 아부성 칭찬에도 금세 표정이 환하게 변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칭찬을 들을 때 우리는 그 의미를 해석하고 웃는 것이 아니라 듣는 동시에 자동적으로 이미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만큼 우리 뇌의 감성 시스템은 칭찬에 빠르고 강렬하게 반응합니다. 부정적인 말에 부정적인 감정 반응이 거의 자동으로 빠르게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우리가 칭찬에 강렬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사람의 가장 큰 욕구가 좋은 관계 맺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에게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느낌을 가져다 주는 칭찬에 연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친하지 않은 사람은 쉽게 칭찬하면서도 오히려 가까운 사람에 대한 칭찬은 린색합니다. 가깝기 때문에 세상스럽게 칭찬하기에 어색하기도 하고 친근한 마음의 칭찬보다는 잔소리가 더 쉽게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중한 사람일수록 그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는 칭찬, 아끼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랑이 머문 곳이란 노래를 듣고 바로 음악과 인생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힘들 때 음악은 우리에게 약이 되고 힘이 됩니다. 옛 노래를 다시 들으며 추억과 함께 그 속에 담긴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음악과 인생 코너는 올해 월드컵 주제곡과 역대 월드컵의 주제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샤키라가 나이지리아 가수 보나보이와 협업해 부른 2026년 월드컵 공식 주제곡 다이다이는 메이코시티 아즈테카 경기장 개막식 현장에서 최초 공개되었습니다. 뮤직비디오는 브라질 마라카나 경기장에서 촬영했으며 곡은 아프리카 비트와 라틴 음악 요소를 결합해 그녀 특유의 월드컵 음악 스타일을 계승했습니다. 네, 다이다이라는 곡명은 이탈리아로 힘내라 힘내라라는 의미입니다. 샤키라는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주제곡 와카와카 이어서 다시 한번 월드컵 공식 주제곡을 불렀습니다. 주제곡 다이다이는 경기장과 무대를 위해서 탄생한 분위기 최강 곡입니다. 이 곡의 매력은 리듬의 강렬한 타격감, 선율의 부름, 그리고 몸속 모든 활기찬 세포에서 나옵니다. 월드컵은 전 세계적인 문화의 이식이며 공식 주제곡은 이 이식의 집결점이자 촉매제입니다. 1990

네, 월드컵은 1930년에 처음 개최되었지만 거의 100년에 달하는 역사 속에서 월드컵 관변 측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주최국은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때 나왔습니다. 1990년 이탈리아 여름은 록과 오페라로 오로진 로맨틱하면서도 격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해 예술적 최고봉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여름은 축구의 상징으로서 연령층 높은 축구 팬들에게 영원한 가치를 지닙니다. 네, 푸른 잔디 경기장에서 리듬이 매력적이고 가사가 생동감 넘치며 선율이 아름다운 노래를 듣고 멋진 경기 장면을 함께 감상할 때 느껴지는 즐거움은 그야말로 순수하고 고급스러운 감동입니다. 축구와 예술, 아름다움이 하나로 어우러지고 입에 착착 부는 명곡, 이탈리아의 여름이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전 세계 축구 팬들은 자신들의 축제를 맞이했습니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주제곡 생명의 컵은 라틴 음악의 대표 주자 리키 마틴이 불렀으며 축구 음악의 대표 명곡으로 꼽힙니다. 이 곡은 축구만을 위한 음악으로 칭송받는데 특히 후렴구인 고고고 파트는 월드컵과 최상의 조화를 이루는 완벽한 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곡은 당시 전 세계를 휩쓸었고 라틴 그래미 어워드 후보에 오른 것은 물론 최우수 라틴 곡상까지 수상했습니다. 생명의 컵은 역대 월드컵 곡 중 가장 널리 불린 곡으로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받고 있으며 수많은 축구 프로그램에서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택하는 음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2010년 남아프리카 월드컵 당시 라틴 여 가수 샤키라가 부른 와카와카가 축구 팬들의 월드컵 주제곡에 대한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처음 개최된 월드컵을 남미 특유의 정취가 가득한 가수가 노래했기 때문입니다. 경쾌하고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선율은 듣다 보면 부부젤라, 우루과이 선수 프란이 터뜨린 다섯 차례의 완벽한 중거리 슛, 수아레스가 골라인에서 김을 위기에서 구한 독특한 신의 손, 그리고 이니에스타가 결승전 연장전에서 네덜란드를 상대로 승리를 결정지은 결정골이 모두 떠오릅니다.

네, 라디오 이 세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서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장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형 주석이 조선노동당 김정은 총비서와 종조친선협력호조조약 체결 65주년을 기념해 축전을 주고받았습니다.
0: 리강 총리가 조선 내

0: 맛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1: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 중공장 총석이며 국가주석인 습근평이 조선노동당 총비서이며 국무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은과 11일 종조 5호 협력 호조 조약 체결 65주년을 기념해 축전을 주고받았습니다. 습근평은 종조 양국 노세대 지도자들이 1961년에 종조 5호 협력 호조 조약을 체결해 양국인민의 선열로 응결된 전투적 친선의 중요한 정치적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종조 친선을 전승하고 선행하며 지역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한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고 표했습니다. 지난 65년간 쌍방은 조약 정신을 견지하며 상호 지지하고 단결 협력하며 어깨 겪고 분투하면서 종조 관계의 세대적 진선 그리고 운명을 함께하고 상부상조하는 선명한 특징을 생동하게 해석했습니다. 습근평은 올 6월 조선에 대한 국빈 방문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며 총비서 동지와 함께 종조 전통적 진선을 다지고 전승하며 새로운 시대적 함의를 부여할 것과 관련해 중요한 공동인식을 달성함으로써 신시대 종조 관계의 전략적 지침을 제시하고 새로운 총사진을 그렸다고 강조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100년 변곡의 직면에 나는 총비서 동지와 함께 전략적 소통을 가열층 긴밀히 하고 양국 관계의 발전 방향을 단단히 파악하며 쌍방의 친선 협력이 양국인민의 복지 확대에 기여하도록 인도하고 지역 평화와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습근평은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던 중국 당과 정부가 중조 전통 진선을 깊이 중시하는 확고한 입장, 김정은 총비서 동지가 령도하는 조선 사회주의 사업에 대한 확고한 지지, 종조 쌍방의 공동립과 량화한 전략적 환경을 수호할 때 대한 확고한 결심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총비서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노동당의 지도하에 조선인민은 조선노동당 제9차 전국대표대회 재반 결책과 보치를 드팀없이 전면적으로 관찰하고 사회주의 건설과 사업에서 새롭고 더 큰 성과를 부단히 이룩할 것입니다. 김정은은 쌍방이 65년 전 중조 5호 협력 호조 조약을 체결해 반제국주의와 자주, 평화와 사회주의 유업을 실현하기 위해 피 흘리며 분투하는 로정 속에서 맺어진 조중 전투적 친선과 단결 호적 협력 관계의 항구적 발전에 확고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표했습니다. 지난 한동안 조중 양국은 역사의 비바람 속에서 시종 확고하게 지지하고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좋은 세계의 전통적 친선으로 특수하고 공통된 사회주의 위협으로 특수하며 드팀없는 전승으로 특수한 조중 친선 관계의 색바래지 않은 확고함을 보여줬습니다. 김정은은 조중친선협력관계는 양당과 양국인민의 전략적 선택이자 공동의 소중한 제부로서 새로운 전략적 높이에서 한창 승화하고 발전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한편 복잡다단한 국제정세 속에서 양국의 주권, 안전, 발전 이익 그리고 지역 나아가 세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조중 전통적 친선 협력 관계가 시대의 흐름과 양국 인민의 의지를 따르고 제 영역에서 도약식 발전을 가져오도록 하는 것은 조선 당과 정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나는 총서기 동지와 함께 유관 역사와 우수한 전통을 기반으로 한 조중 친선이 새로운 높이로 매진하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전략적인 사회주의 국가 관계의 본보기가 되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1: 중공장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공무원 총리인 리강이 11일 오전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을 공식 방문한 조선노동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 총리인 박태성과 회담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중국과 조선은 운명을 함께하고 서로를 지키고 도와주는 림방이라고 표했습니다. 지난달 습근평 총서기가 조선을 국빈 방문하고 김정은 총비서와 함께 중조관계를 심할 것과 관련해 일련의 중요한 공동인식을 달성하고 전략적 지침을 공동 제시했습니다. 중조관계를 잘 수호하고 다지고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입니다. 중국은 조선과 함께 양당 양국 최고 지도자의 중요한 공감대를 잘 관찰하고 중조 우호 협력 호조 조약 정신을 지속적으로 견지하며 고위층 레왕을 밀접히하고 정치적 상호 신뢰를 다질 것입니다. 그리고 실무 협력을 통해 양국 인민의 복지를 도모하고 지역 나아가 세계 평화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0: 리강 총리는 중국은 조선과 함께 발전 전략을 접목하고 경제 무역 왕래를 안정적으로 확대하며 상호 연결과 소통을 촉진하고 의료 보건, 교육 등 민생 영역의 협력을 심하고 양국 민중의 복지를 증진하려다고 표했습니다. 쌍방은 전통적 친선을 지속적으로 고양하고 인문 교류를 강화하며 민심 상통의 뉴대를 한층 더 다세합니다. 당면 국제 정세가 심각하고 복잡하게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조선은 전략적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고 자신의 정당한 권익과 국제 공평과 정의를 공동 수여합니다. 박태성 총리는 김정은 총비서와 습근평 총서기가 얼마 전 평양에서 역사적 회담을 진행하고 조중량당과 양국 간 확고한 친선을 충분히 과시하며 상무관계 발전에 전략적 지침을 제공했다고 표했습니다. 조선은 중국이 핵심 지역을 수호하는 것을 단호히 지지하며 중국과 함께 양당 양국 최고 지도자의 중요한 공감대를 따르고 조중 친선 협력 호조 조약 체결 65주년을 성대에 경축하는 것을 계기로 고위층 대화와 전략적 소통을 밀접히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 무역, 과학기술, 인문 등 영역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며 사회주의 사업의 발전을 함께 촉진하면서 조중관계 새로운 장을 열어나갈 것입니다. 회담에 앞서 리강 총리는 인민대회당 북대청에서 박태성 총리를 위해서 환영식을 진행했습니다. 오정룡이 상술한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1: 7일 훈장 수상자인 진준무는 우리나라 최초의 료동 총례 분해 설비 총설계사이자 중국과학원 원사입니다. 그는 70여 년간 석유화학 사업에 뛰어들어 우리나라의 총매 분해 기술이 무에서 유로, 약에서 강으로 발전하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우리나라 종류 산업의 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본적이 복권인 진준문은 1927년 북경에서 태어났습니다. 1944년 우수한 성적으로 복경대학 공과대학 응용화학과에 입학한 그는 당시 우리나라의 석유 산업이 락한 현실에 큰 충격을 받고 과학기술로 나라에 보답하고 국가 건설에 기여하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1949년 대학을 졸업한 구글은 자진의 모순광물국 인공석유공장에 들어가 일개 기술원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진주문은 저의 근속연수는 중화민공화국과 동갑입니다. 저는 민생이 어렵고 경제가 쇠퇴했던 지난날의 중국의 모습을 직접 목격했고 세종국 장건 초기에 가난하고 간관 세월을 겪었으며 또 한 나라가 날로 강해지고 과학기술 혁신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로 나라에 기여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1960년대 초 우리나라는 원유는 있었지만 충분한 휘발유와 디젤을 재련해 내지 못했습니다. 정유 사업을 발전시키려면 료동 종매 분해 기술이 핵심이었으나 당시 이 기술은 외부로부터 차단되었습니다. 석유 공업부는 자력갱생을 결심하고 기술 개발에 나섰습니다. 34세 진조문은 우리나라 최초의 료동 총매 분해 설비 설계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그의 제자이자 중국 석유화학그룹 회사 광주공정회사 부총공정사인 시류는 1965년 그가 주도한 최초의 60만 톤 규모 료동 총매 분해 설비가 준공되어 가동되기 시작했다며 이 설비의 가동으로 국내 휘발유 생산량이 전체 시장 수요의 70%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몸을 나라에 바치며 평생 탐구를 진행해온 진준문은 로년에도 석탄 기반 메탄올을 이용한 올레핀 생산이라는 세계적 난제를 해결했으며 중국 중장기 탄소 배출 감축 전략 목표 연구라는 조문 조서를 출판해 국가의 탄소 배출 정책 수립과 에너지 구조 조정에 과학적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90세 생일을 맞아 진준무 원사는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지난 세월 해야 할 일을 해서 성과를 얻기도 했지만 아쉬움도 없지 않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진준무 원사가 말하는 아쉬움이란 사업과 가정 사이의 균형을 잡지 못해 많은 것을 소홀히 했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적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의 고지에 오르며 얻은 기쁨과 성취감 그리고 로년에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여할 수 있어 후회 없다고 말했습니다.
0: 국가통계국이 얼마 전 올해 전국 여름 곡물 파종 면적이 기본적으로 안정되고 단위당 생산량이 안정 속에서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름 곡물 생산량이 3014억 9천만 건으로 처음 3천억 건을 돌파했고 전해보다 20억 건 증가해 0.7% 성장폭을 이뤘습니다. 각지 각 부문은 곡물 생산 책임제를 철저히 이행해 여름 곡물 풍작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2026년 전국 여름 곡물 단위당 생산량은 우당 378.8kg으로 지난해보다 3.2kg 증가해 0.8%의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농업농촌부 작물관리사 부사장 려수도는 고규격 농지의 하드파워를 바탕으로 배수와 습기 제거를 가속화해 파종 조건을 개선하고 과학기술 지원에 소프트파워와 핵심 기술을 적용해 증산 예비를 발굴함으로써 무당 증산을 실현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7천만 무가 넘는 한전에서 재배한 밀은 여름철 밀 재배 총 면적의 20%를 차지했으며 지난해보다 단위당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국가통계국 농촌사회경제조사사 농업생산처 처장 송용구는 여름 곡물 단위당 생산량이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것은 기상 조건이 전반적으로 유리했고 생육 상태를 약에서 강으로 전환하는 조치가 효과적으로 시행됐으며 강우 영향이 전반적으로 통제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겨울밀 파종 시간이 늦어진 데 대해서 각지는 파종량을 늘리고 파종 품질을 개선해 기본 모수를 확보했습니다. 중앙재정은 보조금을 미리 조달했고 밀모 상태는 지속적으로 호전되고 있습니다. 남방지역은 강우 날씨 전 대부분 수확을 끝내 여름 곡물 수확을 보장했으며 그리고 양분 축적기에 놓인 북방의 밀재배 지역은 적절한 강우가 토양 수분을 효과적으로 보충해 단위당 생산량을 높여주었습니다. 특히 한전밀의 증산 효과가 도드라집니다. 여름 곡물의 풍작은 정책적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중국농업과학원 작물과학연구소 연구원 조광재는 우량품종 보조금 정책, 경작지 보조금 정책, 밀에 대한 1회 살포 3가지 방지 보조금 정책, 후기 곡물 손실 감소 정책뿐만 아니라 주요 작물에 대한 농업보험 정책을 전면적으로 적용해 농민들의 농업 수익을 확실히 보장해주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올해 밀 수확기는 2025년과 비슷한 기후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송영구는 5월 하순부터 6월 상순까지 남방과 북방 여러 지역에서 광범위한 강우 날씨가 발생했으며 호북 등지에는 폭우가 내려 일부 밭에 밀이 쓰러지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소개했습니다. 송영구는 각지에서는 수확을 앞당기고 구조 조치를 적극 취해 여름 곡물 생산에 미치는 재해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방 지역의 밀은 강우 발생 시점에 거의 모든 수확을 마쳤으며 북방 지역의 밀은 아직 양분 축적기에 있으나 적절한 강우가 토양 수분을 효과적으로 보충해 단위당 생산량 증가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주었고 특히 한전 밀의 증산 효과가 뚜렷합니다. 여름 곡물 풍작은 올해 전반 곡식 생산에 좋은 시작을 열었습니다. 최근 발표된 농업농촌 현대화 추진 15차 5기는 전망기획에서는 알곡 생산 능력이 첫 번째 주요 지표로 제기됐습니다. 향후 5년간 자금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알곡 생산량을 14차 5기는 기획기간에 1조 4천억 근에서 계속 증가기입니다. 송영구는 2026년 여름 알곡 풍작이 연간 알곡 생산 안정을 위해서 튼튼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복잡하고 준엄한 국제 정세에 대응하고 경제 안정적 회복을 추진하며 15차 5기는 전망 계획에 좋은 출발을 위해서 강력한 지지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1: 2026년 종국 항해의 날 공고가 10일 발표되었습니다. 공고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명실상부한 해운대국, 조선대국, 해양대국으로 되었습니다. 최근 연간 우리나라는 이미 자동화 부도 60개를 건설해 해운업의 디지털 진흥화 발전에서

0: 나라에서 3개 화물 처리량 12건에 드는 항구는 8개, 컨테이너 처리량 12건에 드는 항구는 6개에 달합니다. 한편 우리나라 조선의 3대 지표인 국제시장 점유율은 이런 16년 동안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최근 년간 우리나라 해운업의 디지털 지능화 발전도 확실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교통운수부 수은국 국장 양황은 전국적으로 이미 건설돼 도입된 자동화 보도가 60개에 달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상해항, 청도항 자동화 보도의 가장 빠른 단기 작업 효율은 시간당 60개를 초과했는데 이는 현재 세계 항구에서 최고 수준의 하역 효율을 자랑합니다. 이와 동시에 지능화 수로도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국 전자 수로도 발행 거리는 근 2만 킬로미터에 달하며 간선과 지류가 연결되고 강과 바다가 융합된 장강수계 전자 수로 통합 로정도를 기본적으로 건설했습니다. 서강 간선, 경항 운하 강소 구간 등은 전자 수로도를 전부 보급했습니다. 현재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은 지능형 운송의 도약을 위한 중요한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교통운수부 해사고 국장 서윈은 해운의 신질 생산력 육성을 추진해 2035년 교통강국을 기본적으로 건설하는 데 튼튼한 버팀목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우리나라에서 출산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완비화하는 한편 육아보조금을 통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현지 여러 지역에서 입원 출산 비용이 자부담 비용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임신 초기 진료소 12,000개 이상을 설립하고 전 사슬에 출산 건강 서비스를 제공해 육아와 출산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28개 선구와 자치구, 직할시 그리고 278개 통일기획구가 이미 정책 범위 내 입원 출산 무료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보험에 가입한 여성 종업원의 입원 출산에 대해서 일호 보험으로과 지정 지불 등 관리 규정이 부합되는 일호 비용을 전액 보장했습니다. 국가 일호 보장국 대우 보조사 유현 부사장은 각 지에서 출산 전 검사와 일호 비용 보상 수준을 안정적으로 향상시키는 한편 전국 범위 내에서 절차에 따라서 출산 보험료를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다며 올해 출산 보험의 적용 범위 확대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고용 단위 종업원들의 적극성을 불러일으키고 실업 보험 기금으로 출산 보험료를 대납하는 정책을 전면 실시하며 유연성 취직 인원과 농민 노무사, 새로운 취직 형태 인원 등 중점 군체에 대해서 지방에서 직원 1호 보험과 출산 보험 동시 가입을 권장할 것입니다. 현재 국내 20개 선과 자치구, 직할시 그리고 156개 통일기획지구가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생을 포함한 전 사슬의 출산건강서비스 면에서 국가보건건강위원회는 2026년 전국 만개 의료기구에서 임신 초기 진찰 서비스를 제공한 것을 실제적 봉사 프로젝트로 선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각지 산부인과 개설 의료기구가 설립한 임신 초기 진료소는 이미 12,226개에 달합니다. 국가보건건강위원회 여성아동사 부유희 사장은 임신 초기 건강에 더 많은 관심을 돌리고 여성들에게 의료, 심리, 영양을 포함한 종합 관심과 지원을 제공할 것이며 15차 5기년 전망 기획 기간 임신 초기 서비스 행동에 진력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0: 올해 제9호 태풍 바비가 11일 저녁 11시 20분쯤 절강성 대주 옥한시 가문에 상륙했습니다. 옥한에 상륙한 이후 바비는 11일 0시쯤 절강 원주락청 청강진에서 두 번째 상륙을 했습니다. 조항기상대는 11일 6시에 폭우 조항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11일 8시부터 13일 8시까지 안위 중남부, 절강 서부, 강서 동북부 등 일부 지역에 국지성 호우가 예상되며 안위 남부 등 일부 지역에는 특대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련용 중부, 하북 동북부 등지에도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각지 각 부문은 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태풍 홍수 방어 작업에 총력을 기울여 이민 대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국가홍수가뭄방지총지휘부는 11일 저녁 8시 북경 천진, 련용 안위, 강수에 대한 홍수방어 4급 비상대응을 3급으로 격상하고 흥룡강에 대해 홍수방어 4급 비상대응을 가동했습니다. 또한 국가홍수가뭄방지총지휘부 판공실 실무진을 북경에 파견해 홍수방어 사업을 지원하고 지도하겠습니다. 수리부와 중국 기상국은 11일 오후 6시 홍수 산사태 기상,

0: 족쇄 경보를 공동 발령했습니다. 10일 북경 동부, 하북 동북부, 절강성 중남부, 안위남부 일부 지역은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국지적 단시간 강우로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정부와 비상관리부는 최근 복근 절강성이 바비 태풍 비상구조 재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중앙자연재해 구조자금 4천만 원을 긴급 배정했습니다. 제9호 태풍 바비 영향으로 10일 북경 상해 고속철도, 상해 남경 연안 고속철도, 북경 상해 철도 등 로선의 일부 구간 일부 시간대 열차가 临시로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바비 영향권에는 절강 진원, 반안, 의호, 무이, 영강, 정전 등지는 잇따라 폭우 적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여러 지역에 호우가 쏟아지면서 현지 정부의 배치에 따라 공사 중단, 영업 중단, 수업 중단, 운행 중단 등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기상부문은 바비가 상륙하고 나서 복권 절강 등지의 강풍과 호우를 계속 몰고 온 뒤 내륙 깊숙이 진입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바비의 규모가 커 강우 영향은 강서, 안위, 호북, 하남, 북경, 천진, 하북 등 10여 개 성과 자치구 직할시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현재 절강성의 재반 태풍 홍수 방어 작업은 핵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7월 10일부터 녕해현 여러 공사 현장 건설자들은 양룡가도 초호촌 문화강당에 순차적으로 이전 배치되었습니다. 전기 사용 안전 우환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력부문은 직접 배치소를 찾아 전기 안전 특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국가전력망 녕해현 전력공사 직원 화양연은 19개 대피소 모두의 발전기 등 전력 설비를 충분히 배치해 조명과 충전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복권 영덕시 홍수 감음 방지 지휘부는 태풍 방어 비상 대응을 1급으로 격상했습니다. 영덕시 전역에서 공사 생산 수업 중단 시장 휴업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영덕시 초성구 삼도진 성우가촌에서는 현지 당원 간부 권유소분대가 집집을 방문하며 병약자 장애인, 로인, 위험주택 거주자 등 중점 대중을 대상으로 사전 대피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근성 전역의 오류 양식업 종사자 2만여 명이 모두 력지로 철수했고 향진 소속 오선 6만여 척도 모두 항구로 피항했습니다. 영덕시 하포현 계남진 당연의 부석이 추구는 24시간 당직 근무를 강화하고 오선 안전관리를 실시간으로 꼼꼼하게 잘해 나갈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바비 대응을 위해 중국철도 남창국은 즉각 단계별 비상 대응을 가동하고 관할 내 복권 강서 두개성의 선로에 대해 그물망 안전점검을 펼쳤습니다. 한편 열차 운행 관제 관측 조기를 늘리고 태풍 실시간 동태에 맞춰 열차 운행 계획을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11일 밤부터 13일까지 안위 황산 지주 등지에 호우,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제주시 동지현 여도진에서는 현지 농업농촌 부문이 태풍 도래 전에 짧은 시기를 놓치지 않고 농가들을 지도해 수확을 서두르고 수확한 곡식을 제때 햇볕에 말리도록 돕고 있습니다.
1: 태풍 바비가 절강성 연해 지역에 한창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태풍이 닥치기 전 절강성 대주시 온령시 성남진의 당원 간부들은 자발적으로 봉사대를 조직해 거동이 불편한 로인 40여 명을 临시 대피소로 안전하게 대피시켰습니다. 태풍을 앞두고 온령시 성남진, 성지남 자원봉사대는 로인 대피 작업을 닥쳤습니다. 산간지대인 성남진 리서원촌에서 봉사대원들은 조를 나누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상황을 점검하고 로인들을 산 아래로 대피시켰습니다. 당원 자원봉사사 리제부는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한 주산매 로인을 조심스럽게 업고 대피 차량에 태웠습니다. 리제부는 태풍이 닥치기 전에 로인들을 대피시키고 로인들의 안전을 보상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로당원으로서 직접 로인들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88세 독그 로인 진계춘은 현지 당원 간부들의 중점 보호 대상입니다. 빨간 조끼를 입은 당원 간부들이 집 앞에 나타나서 로인의 불안한 마음도 안정됐습니다. 진계춘은 태풍이 올 때마다 마을 간부들이 잊지 않고 챙겨준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3시간 넘게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긴장한 대피 작업을 진행한 끝에 리서원촌의 40여 명 로인은 오전 11시 전에 온령시 성남중학교 림시 대피소에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대피소 직원들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도시락을 로인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성남진 비상관리방공실 장재립 주임은 대피소의 군용 침대, 손전등, 장화, 안전모, 구명조끼 등 물자를 비롯해 애식 물품까지 충분히 마련해 놓기에 로인들이 편안하게 보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진암 자원봉사대 김군근 부대장은 6년째 태풍 방어와 대피 작업에서 참가하고 있습니다. 평소 돌봄에서 긴급 구조까지 봉사대는 로인들을 친가족처럼 여기고 있다며 김군근은 태풍과 자연재해 앞에서 당원 자원봉사자로서 반드시 최전선에 나서서 로인들의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0: 이란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11일 대표단을 인솔해 오만 수도 모스카트를 방문하고 오만 외교 대신 바드르와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란 측 발표에 따르면 오만과 이란 관우는 이번 회담에서 선박 안전통행 기제를 논의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오만은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행을 관리하기 위해 별도로 운영되는 두 개 항로를 활용하는 방안을 이미 초안으로 마련한 상태입니다. 유엔 주재 이란 대사는 미국이 계속해 자체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란은 더 이상 미국과 서명한 량해 각서를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익 강설혜였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강은입니다. 먼저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편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중국 근성 코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글로벌 경제에 영향 주는 태평양 수온 이상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0: 먼저 계를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곡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3부 근원지가 있어 샘물이 멈추지 않는다 여섯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1: 우리나라 제반 사업의 혁신 발전은 모두 막스주의 이론에 뒷받침을 떠날 수 없습니다. 오직 중국화와 시대화된 막스주의를 지도로 견지해야만이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의 의지와 패기, 저력을 증강할 수 있고 곤란과 어려움을 맞받아 나아가며 전진의 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곤란과 도전을 타승하며 완강한 투쟁을 통해 사업 발전의 새로운 천지를 개척할 수 있습니다. 이래하면 중국의 유인 잠수 사업이 없던 데로부터 있게 되었고 보다 더 강하게 된 것은 곧 막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고 신형의 거국 체제를 보장으로 하였기 때문에 세인이 괄목하는 빛나는 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 분투자호 과학연구진을 만나 그들의 업무 상황을 교해 보겠습니다.
2: 시청자 여러분, 맘메트야 바다미 세계는 신기하기 그지없습니다.
3: 이는 2020년 11월 11일 오전 8시 12분 유인 잠수정 분투자호의 잠수원이 실시간으로 전송한 소리입니다. 이때 이들은 해평면 이하 1,909m 깊이의 마리아나 해구 밑바닥에 위치했습니다. 지금 바다 밑 소리와 화면을 실시간으로 해면으로 수송하는 장치가 바로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자주적인 혁신을 통해 만들어낸 완전한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신기한 설비입니다. 저는 대련 해사대학 막스주의 학원 교사 공조합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막스주의를 지도로 견지하고 과학적인 세계관과 방법론을 운용해 중국의 문제를 해결하며 모든 것을 실제로부터 출발하고 신시대의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착안하며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는 이론 성과를 형성함으로써 중국의 실천을 더욱 잘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분투자호의 이 신기한 설비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중국과학원 성각연구소에 가서 분투자호 성각설비 연구자들을 만나보겠습니다.
4: 공 선생님, 전방 음파 탐지기가 탐지한 동영상입니다.
3: 설비가 얼마나 먼 곳까지 탐지할 수 있습니까?
4: 90도 각도 내 100m 범위가 넘는 곳의 장애물 상황을 모두 탐지합니다.
3: 이것이 우리가 탐지한 장애물입니까?
4: 그렇지요. 우리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잠수원들은 이 거리에 따라 방향을 바꾸거나 제동을 거는 등 방법으로 장애물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3: 조국의 유인 잠수정의 귀와 눈이 더욱 밝도록 하고 또 정확히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국과학원 성각연구소의 류염료, 광위진 등은 10여 년의 게으름 없는 노력을 거쳐 끝내 세계 선진 수준의 소중 음향 통신 설비를 연구 개발해냈습니다. 교룡호, 심해용사호와 분투자호는 우리나라 세 종류의 잠수정으로 모두 우리나라에서 발명한 디지털식 소중 통신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성공적인 연구 제소는 신형 거국 체제의 생동한 실천입니다. 분투자호는 2016년에 립건해 2021년에 순조롭게 검증을 마쳤습니다. 5년 남짓한 동안 중국과학원, 중국선박중공그룹 등 33개 과학연구원과 대학, 60여 개 기업의 근 1,000명에 달하는 과학연구자들이 우리 당이 이론 혁신을 견지하고 막스주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는 속에서 유인 구실, 부력 재료, 스마트 통제, 리튬 리온 배터리 등 일련의 돌파를 가져옴으로써 국산화가 96.5%로 한층 더 올라섰으며 우리나라는 유인 잠수정 분야에서 세계 선진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4: 오늘 우리는 특별히 분투자호 전개심 유인 잠수정 부총 건조사이며 중국과학원 성학연구소 고급 공정사인 류염료와 대련 해사대학 사상정치과 교사 공조화를 평어그린 프로그램 녹화 현장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1: 강의자님 안녕하십니까.
5: 안녕하십니까.
4: 여벼가 종사하는 이 학과는 유인 잠수정의 성학 시스템 연구 개발 건조 사용인데 먼저 유인 잠수정에서 성학 시스템은 어떤 작용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죠.
1: 유인 잠수정의 성학 시스템은 수중 음향 통신, 위치 확정, 정밀 탐지를 실현하는 잠수정의 아주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우리의 새 유인 잠수정은 꼭 세 사람과 같습니다. 모두 눈, 귀,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인 잠수정의 탐측 시스템을 눈이라고 한다면 입과 귀는 바로 우리 잠수정의 아주 중요한 수중 음향 통신 시스템일 것입니다.
4: 여배는 809이지만 사실 유인 잠수정 분야에서는 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형으로부터 심해 용사고를 거쳐 분투자호까지 모두 연구개발팀의 주요한 성원이었습니다. 때론 우리가 심해에서 받는 압력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여변은 특별히 우리에게 교룡호가 7,000m 심해에서 시험할 때의 기념품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시청자들에게 좋습니다. 보여주세요. 어떤 특수한 기념품인지 설명해 주세요.
1: 이것은 포말 조각인데 여러분들은 원래의 형태를 볼 수 없습니다. 원래 어떤 형태였냐 하면 이만큼 했습니다.
4: 원래의 크기가 이만큼 했다는 말씀이죠.
1: 네, 그런데 왜 작아졌냐 하면 우리가 교령호에서 시험할 때 이것을 교령호에 걸어놓았습니다. 잠수정이 7,000m 바다밑까지 잠수했을 때 압력이 가해지면서 이렇게 형태가 변했는데 다시 회복되지 못합니다.
4: 7,000m 심해의 압력이 엄청 크기에 이처럼 큰 포말 조각이 이렇게 작게 축소되는
1: 그렇습니다.
4: 것입니까? 여기 글자는 누가 쓴 겁니까?
1: 글은 제가 쓴 것입니다. 기념품을 만들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2012년 6월 24일이었습니다. 우리는 7,000m 심해인 마리아나 해구에서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때의 좌표를 여기에 적어놓았습니다.
4: 당시 글자 크기도 역시 지금보다 컸겠네요.
1: 우리가 이 포말 조각에 글을 쓸 때

0: 그래도 그리 곱게 씌었는데 지금은 많이 변형되어 볼품이 없게 되었습니다.
1: 여벽이 그리 곱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뒷면에 우리 당시 교령호 팀원들의 일부 서명도 있습니다. 지금 기술면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수준입니까? 이를테면 음성지역 기술이 세계 어느 수준인지요?
0: 우리 성악 시스템은 분투자 후에서 이미 완전한 국산화를 실현했습니다. 사실 우리 유인 잠수정 연구 제조 초기인 2002년에 연구가 시작되었는데 한 장의 백지처럼 아무것도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 지금 우리는 세계 인류의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성악 시스템은 전에 말씀드린 수중 음향 통신처럼 그때 외국에서는 우리에게 팔지 않았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연구 개발을 강요한 셈입니다. 물론 미국이나 일본의 잠수정은 우리보다 더 일찍 건설되었습니다. 그들의 통신은 아날로그 수중 음향 통신에 의존합니다. 아날로그라고 하면 전화와 유사합니다. 우리 둘이 이렇게 소통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편리하기는 하지만 효율은 높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잠수기의 상태를 보고하려 할 때 지금 잠수정의 높이가 얼마이고 깊이가 얼마이며 산소 농도가 얼마이고 배터리가 얼마 남았는지 자상히 보고합니다. 이런 정보를 보고하려면 아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는 잠수원의 수중 작업 정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 정확하지 않고 시효성도 높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이 디지털 음성 통신은 위체처럼 금방 전송되어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1: 우리의 자주적인 혁신입니까?
0: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사용했습니다.
2: 지금까지 계열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국 근성 코델의 말씀드립니다.
4: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 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일전에 보고서를 발표하고 올해 중국 경제 성장 얘기를 0.2%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성장 전망치를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성장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몇 안 되는 주요 경제국 중 하나입니다. 에너지 가격의 변동, 글로벌 공급망의 파편화 추세, 주요 경제국의 침체 위험 부담 상승 등 올 들어 지정학적 충격으로 글로벌 경제가 진통을 겪었습니다. 이는 중국 경제 발전에 근성을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해외 인사들은 장운한 안목을 갖춘 에너지 전환과 배치, 생산 공급 사슬 체계의 완비화, 시장 자원 우세를 통해 온건하게 전진하는 중국 경제는 외부 충격과 도전에 개통적으로 대응하는 인성 코드

를 구축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에너지는 공업의 식량이자 국민경제의 명맥입니다. 중동전쟁은 국제에너지 부족 상황을 심화하고 국제에너지 가격을 상승시켜 적지 않은 나라들은 에너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전통적 화석에너지의 수입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위험 부담이 높기에 에너지 안전의 선수를 잘 두었는가는 각국이 외부 충격에 대처할 때 전략적 주동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합니다. 해외 인사들은 중국 경제가 침착하게 외부 충격에 대할 수 있는 것은 신에너지 산업을 장기적으로 배치하고 발전시키고 다원화 에너지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등 장원한 안목 덕분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중동전쟁은 중국 에너지 전략의 전망성과 중국 5개년 계획 체계 등 장기적 전략 배치에 제도적 우세를 부각시켰습니다. 세계경제론단 에너지 창의 책임자 니콜라스 바그너 등은 글을 발표하고 재생 가능 에너지를 일찍 배치한 나라일수록 에너지 위기에서 근성을 나타낼 수 있다고 표했습니다. 풍부한 에너지 비축, 다원화 에너지 공급, 빠르게 발전하는 재생 가능 에너지 산업을 통해 중국은 중동 전쟁에 따른 가격 충격을 어느 정도 상쇄했습니다. 이런 경험은 중요한 참조 가치를 갖습니다. 말레이시아 국제 이슬람대학 글로벌화와 아세안 연구소 소장인 반금영은 중국의 에너지 전환과 배치는 전략적 선견 지명을 보여줬다며 에너지 발전과 안전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전통 에너지와 신에너지의 협동 발전을 추진해 외부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에너지 가격과 연료 원가 상승에 직면해 신에너지 제품은 각국이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는 중요한 수단이 됐습니다. S&P 글로벌 교통 출행 회사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올 3월부터 4월까지 전 세계 37개 국가와 지역의 전기 자동차 월간 판매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91%의 국가와 지역의 전기 자동차 판매량이 동기 대비 증가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보고서에서 1.4분기 중국 경제가 예기를 훨씬 초과했다며 그 주요 원인은 중국의 첨단 기술 제조업이 눈에 띄는 발전상을 보인 동시에 관련 수출이 경제를 힘있게 진작시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완전한 산업사슬 우세와 쾌속 인도 능력으로 중국 전기자동차는 글로벌 공급사슬을 안정시키는 관건적 역량으로 됐으며 중국 녹색발전 리념의 전망성과 실천적 이의도 갈수록 많은 나라들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고객으로 붐빕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에서 중국의 전기 자동차와 전기 오토바이가 거리를 휩쓸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당면 위기는 쟁정 에너지가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각인했다며 석유가 부족한 많은 국가들은 에너지 전환을 추진해

0: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3: 계속해서 뉴스 주석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경제에 영향 주는 태평양 수온 이상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그 후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3: 브라질 커피 감산, 영국 전력망 경보 등 겉보기에는 전혀 관련이 없이 보이는 사건들 배후에는 동일한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태평양 일부 해역의 수온 이상으로 인한 엘니뇨 현상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극단적 날씨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경제학자와 국제기구 그리고 금융시장이 엘니뇨라는 기상용어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엘니뇨 현상이 글로벌 경제와 어떤 관련이 있고 어떻게 물가의 추세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엘니뇨 현상이 가져다 줄 경제적 충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글로벌 경제의 기후 변수인 엘니뇨는 태평양 해역의 적도 중부와 동부의 해면 온도가 지속적으로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이로 인해 전 세계 대기 순환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현상을 말합니다. 태평양은 지구 해양 전체 면적의 약 절반을 차지하기에 종종 전 세계 날씨의 천연 중앙 에어컨으로 불립니다. 이 해역의 해수면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면 대기 순환과 강우대가 그에 따라 변화해 각지의 날씨가 다시 재조성됩니다. 역사적 경험에 따르면 엘니뇨 현상이 나타나면 일반적으로 남미 서해안 일부 지역에서 강수량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오스트랄리아와 인도네시아 등지에서는 고온과 가뭄이 발생하며 인도에서는 여름 계절풍의 약화가 나타나고 동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강수량이 많으며 남부 아프리카에서는 가뭄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엘니뇨의 영향은 매번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극단적 날씨가 발생할 확률이 증가합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지는 글로벌 시대에 엘니뇨가 단순한 기상 개념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기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위험 부담 요소가 된다고 보고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도 연구에서 엘니뇨가 가져오는 충격이 이상 날씨가 발생한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국제무역이나 국경 간 투자 그리고 원자재 시장을 통해 외부로 전파될 수 있으며 그 영향은 극단적 날씨를 직접 겪지 않은 경제체에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갈수록 더 많은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

그리고 금융시장이 엘니뇨를 거시경제 분석구도에 포함시키고 있고 이를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후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인상하는 전 세계의 많은 중요한 농산물 생산지가 엘니뇨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에 위치했습니다. 예를 들면 브라질은 세계에서 중요한 커피와 설탕 수출국이고 인도와 타이는 중요한 쌀 생산국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전 세계 대부분의 팜유를 공급하고 코코아는 주로 서아프리카에서 생산합니다. 고온 또는 가뭄 그리고 폭우가 작물 성장에 영향을 미치면 국제시장의 공급이 부족해져 가격 상승을 초래하게 됩니다. 세계은행은 대종상품시장 전망보고서에서 역사 경험에 비추어 엘니뇨가 일반적으로 농산물 가격 상승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우와 기온 이상으로 인해 곡물과 식물성 기름 등 농산물 가격이 큰 영향을 받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국 정부와 시장은 엘니뇨의 발전을 미리 주시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중앙은행이 최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한 경제학자들은 새로운 엘니뇨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브라질의 통화 팽창을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특히 식품 가격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브라질 중앙은행 총재 가비리엘 갈리포로는 엘니뇨가 미래 통화 팽창 추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위험 부담 요소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상기후는 에너지 수요를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냉방 전력이 증가하고 가뭄이 수력 발전에 영향을 미치면서 일부 국가는 천연가스, 석탄 등 화석 에너지 사용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국제 에너지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식품과 에너지 가격 상승은 소비자 물가 지수를 상승시키고 통화 팽창 압력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이전에 발표한 논문에서 엘니뇨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무역과 에너지 그리고 원자재 가격을 통해 전 세계로 확산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기후현상은 전 세계 비에너지 원자재 가격의 5%를 상승시킬 수 있고 또 6개월에서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일부 국가의 식품 가격과 전반적 통화 팽창도 다양한 정도로 상승할 것입니다. 특히 발전도상국 경제가 받는 영향이 더 뚜렷할 것입니다. 경제의 새로운 위험 원인인 엘니뇨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기후 현상이 아닌 거울과도 같아 글로벌 경제와 자연 환경이 갈수록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반영합니다. 한면으로 글로벌 산업체인은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요 곡물 생산지, 광물 자원 국가 또는 운송 경로 근처에서 발생하는 극단적 날씨는 세계 시장으로 빠르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불가피하게 전 세계 해운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고온과 가뭄 날씨는 구리광산, 리튬광산 등 자원 채굴에 영향을 미쳐 제조업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한면으로는 지구 온난화 배경 속에서 극단적 날씨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더 많은 연구에서 미래 세계 경제가 직면할 위험 부담은 금융위기, 지정학적 갈등 등 전통적 요인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도 경제성장과 통화팽창 그리고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등 기관은 최근 몇 년 동안 각국이 기후 리스크로 인한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과 에너지,
그리고 공급망의 회복력을 높일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산업체인이 깊이 융합되고 극단적 날씨가 더 빈번해진 상황에서 엘니노를 이해하는 것은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위험 부담 원인을 이해하는 것으로 됩니다. 미래에는 극단적 날씨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가 각국이 공동 직면한 장기적 과제가 될 것입니다.

0: 지금까지 뉴스 추석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 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의 한강우였습니다.
1: 독서는 무엇일까요?
2: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1: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2: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1: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봇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2: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2: 우리 함께 책이 선사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3: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4: 나무 한 그루는 하루에 400kg의 수분을 증발해 토지에 자양분을 제공합니다.
1: 한 무의 삼림이 하루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는 67kg이고 1년에 65명이 호흡할 수 있는 산소를 방출합니다.
4: 한 무의 림지는 한 무의 무림지보다 20톤의 물을 더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한 무의 방풍림은 100여 무의 비옥한 토지를 풍재로부터 보호해줍니다.
1: 우리는 이렇게 많은 숫자를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리용 젓가락을 적게 사용하고 량문 인쇄로 종이를 절약하며 저탄소 출행을 선택하면 됩니다. 우리는 나무 한 그루를 심을 수도 있습니다.
4: 나무 한 그루의 가치를 알고 생명의 푸름을 가꾸어 갑시다.

네, 같은 원단의 옷이라도 색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햇빛에 노출됐을 때의 온도 차가 무려 20도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누군가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같은 원단의 옷을 뜨거운 태양 아래서 20분 동안 노출시켰을 때 흰색의 온도는 최저 섭씨 24도, 노란색, 빨간색, 녹색은 섭씨 30도 이상, 파란색, 보라색은 섭씨 40도 이상, 검은색 옷은 온도가 가장 높아 섭씨 50도까지 치솟아 올랐습니다. 사실 옷 색상이 주는 영향은 체감 온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야외 수색 및 구조, 해충 방제, 곤충 회피 등도 우리가 선택한 옷 색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흰색 등 연한 색상의 옷이 완벽한 선택인 것은 아닙니다. 흰색은 시원함을 주는 효과는 뛰어나지만 자외선 차단 능력이 떨어져 장기간 야외에서 사용하면 피부가 쉽게 걸리거나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운 여름에 옷을 고를 때 단순히 시원함만을 추구하지 말고 옷감의 두께와 자외선 차단 코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옷의 색상을 정확히 선택하면 모기를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곤충 활동이 빈번합니다. 곤충은 겹눈 시야에 의존하기 때문에 물체의 완전한 윤곽을 구별할 수 없고 강한 광점만 포착할 수 있습니다. 곤충의 눈에는 밝은 노란색과 밝은 녹색이 신선한 화초와 같아 본능적으로 적극 다가옵니다. 노란색 옷은 작은 벌레 눈에 마시는 식물과 같습니다. 곤충 겹눈은 자외선과 청록색 빛에 특히 민감한데 파란색 옷도 벌레를 흡입하기 쉽습니다. 꽃과 풀이 무성하고 모기가 많은 곳에 간다면 밝은 색을 버리고 어두운 색상의 옷을 우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일상 통근 시에는 옅은 색을 선택하여 열을 지켜주고 야외 외출 시에는 밝은 색을 선택하여 안전을 보장하며 야외 출행 시에는 어두운 색상 옷을 선택하여 모기를 피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라디오 이 세상에서 인사드리는 김정희입니다. 라디오 이 세상은 오후 6시에 첫 방송이 나가고 저녁 8시에 재방으로 한 번 더 나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학습 시간이 이어서 세상 사는 이야기 코너에서는 최종옥 씨의 가슴에 남는 사람이라는 글을 보내드리고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에서는 기세 도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감 플러스 코너에서는 견딜 수 없는 말 한마디의 무게라는 글을 공유하고 음악과 인생 코너에서는 올해 월드컵 주제곡과 역대 월드컵의 주제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꽃길과 미소라는 노래를 띄워드리고 학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계혁을 갈증 정면 쪽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문화체제 및 기재개혁을 심화하자라는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이 사명을 완수함에 있어 관건은 개혁에 달렸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개혁을 통해 심층적인 체제적 및 기재적 장애를 갈증 혁파하고 문화의 혁신 및 창조 활력을 불러일으켜 문화의 번영과 문화 강국 건설에 강대한 동력과 제도적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문화 체제 및 기재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인민의 정신문화 생활을 풍부히 하기 위한 내적 요구입니다. 물질적인 충족과는 달리 문화는 정신적인 역량으로서 장관 미래와 전추만대를 지향하는 시야이고 포부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족할수록 사람들의 정신적 수요는 더 커지게 됩니다. 또한 문화 자질과 문화 수준이 높아질수록 문화 제품의 질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도 더 높아지게 됩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는 문예 창작 생산 능력이 대폭 향상되고 다양한 문화 제품과 문화 서비스의 공급량이 급속하게 증가하여 문화 공급의 주요 모순이 이미 기존의 량적 수준에서 질적 수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개혁을 갈증 심화하며 량질의 문화 제품과 문화 서비스의 속출에 요리한 체제 및 기재를 서둘러 구축하여 인민의 정신 세계를 더욱 풍부히 하고 인민의 정신적 힘을 더욱 강화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문화 체제 및 기재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정보 기술이 신속하게 발전하는 새로운 정세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한 절실한 수요입니다. 역사적으로 매 한 차례의 정보 기술 혁명은 모두 전파 혁명을 추진했습니다. 현식이 새로운 과학 기술 혁명이 바야흐로 일어나고 새로운 정보 기술이 신속히 발전하면서 문화 분야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업태, 새로운 응용, 새로운 모식이 나타나 문화의 창작 방식과 생산 방식, 전파 방식과 소비 방식에 심각한 변화를 불러오고 매체 형태, 여론의 생태, 문화의 업태를 심층적으로 재구축했으며 각이한 문화와 가치관념의 교류, 융합 경쟁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기술의 신속한 발전은 또 국제전파구도와 국제담론장의 심각한 조정을 추진하여 우리가 국제전파의 감지고지를 차지하고 국제담론의 새로운 우위를 구축하는 데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새로운 정세 속에서 개혁하는 자만이 성공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제 및 기재 전방위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0: 사업 리뉴, 내용, 형식, 방법, 수단의 전방위적인 혁신을 추진하며 인터넷 사고와 정보기술 응용을 선전사상 문화사업에 체계적으로 일관시켜 디지털화에 의한 동력 부여와 정보화에 의한 형태 전환을 전면적으로 철저히 실현해야 합니다. 문화체제 및 기재의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국가의 문화소프트 실력과 종합문화의 영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대적 요구입니다. 현재 세계화 시대화 역사는 전례 없는 방식과 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인류사회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문명 간의 교류와 상호 참조를 통해 공동의 도전에 맞서고 아름다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중화문화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인류 문명의 발전과 진보에서 중화문화가 보다 큰 역할을 발휘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 경쟁을 선행하고 문명 간 충돌과 의식 형태의 대립을 도발하는 경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급성장의 일부 나라들이 강한 불안감을 느끼면서 정부 우세와 여론 패권을 빌어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흐리거나 우리나라를 왜곡하고 묵치라는 여론 공세도 끊임없이 해오고 있습니다. 문명 간의 교류와 상호 참조를 추진하고 국제적인 문화 경쟁이 대처해 나가려는 우리는 개혁을 심화하고 국제 전파 체제 및 기재를 보완하며 뚜렷한 중국 특색을 갖춘 전략적 전파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의 문화 소프트 실력과 중화 문화의 영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 국제 문화의 치열한 경쟁에서 확실히 립지를 굳혀야 합니다. 두 번째, 문화 체제 및 기재의 개혁을 심하는 데서의 기본 요구를 확고히 파악해야 합니다. 문화는 산업 속성과 의식 형태 속성을 모두 지니고 있어 문화체제 및 기재의 개혁은 더욱 복잡성을 띠게 됩니다. 우리는 결정정신을 관찰하고 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견제하며 기본 요구를 확고히 파악하여 개혁을 안정적으로 질서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의식 형태 분해에서 막스주의가 지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근본 제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어떤 사상 리론을 지침으로 삼는가 하는 것은 문화의 개혁과 발전에서의 선차적인 문제입니다. 막스주의는 우리 당과 국가의 존립과 진흥을 도모할 수 있는 근본적인 지도 사상으로서 신시대의 막스주의의 지도적 지위를 견지하고 공고히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적 지위를 견제하고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고도의 정치적, 사상적, 행동적 자각으로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하며 두 가지 확립을 교련히 옹호하고 두 가지 수호를 교련히 실천하여 우리나라 문화 개혁과 발전이 시종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습금형 문화사상은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문화편으로서 신시대의 중국 공산당의 문화적 기치를 높이 들고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선전사상 문화사업을 원만히 수행하고 새로운 문화적 사명을 짊어지는 데 강단 사상적 무기와 과학적인 행동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확고부동하게 습금형 문화사상으로 문화체제 및 기재 개혁을 지도하며 자각적으로 이 사상을 문화와 개혁의 전 과정과 재반 분야에서 관철 실시해야 합니다. 문화적 자신감을 높여야 합니다. 문화적 자신감은 한 나라와 한 민족의 발전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심도 있고 가장 지구적인 힘으로서 문화적 자신감이 있는 민족만이 꿋꿋이 존립하고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문화적 자신감을 높이는 것은 문화체제 및 기재 개혁을 심화하고 문화의 보령 발전을 추진하는 근본적인 전제이며 선결적인 조건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각종 교조를 맹목적으로 따르거나 외국의 이론을 그대로 가져오지 말아야 합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반갑다 친구야.

0: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1: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는 최종옥의 가슴이 남는 사람이라는 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 보면 멀리 떨어져서도 가슴에 남는 사람이 있다. 젊었을 적 직장에서 동료로 가까이 지냈던 사람도 죽마고도 거개가 익혀지는데 칠순을 먹고도 여전히 가슴에 남아 그리움을 유발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가슴에 남는 사람은 만나면 반갑고 헤어지면 그리워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고 만날 시각을 생각하면 마음이 공연히 설레고 만나면 하고 싶은 말이 폭포처럼 쏟아질 것 같은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내 인생에 가슴에 남는 사람은 몇 사람이 되지 않는다. 젊어서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도 아름다운 이야기를 많이 남긴 사람도 내가 칠순이 되어서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원인을 두고 나는 고민을 많이 했다. 내 잘못인가를 먼저 따져보기도 했다.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내 잘못은 없었다. 그저 세월이 흐르면서 내 기억에서 사라졌을 뿐이다. 아무리 가까웠어도 세월 속에 쉽게 잊혀진 사람은 아마도 친구와의 우정보다 자신의 인생을 더 치중한 사람인 것 같다. 나 역시도 내 남편, 내 자식, 내 친지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살다 보니 남은 사람들보다 내 주변에서 멀어져간 사람이 더 많다. 그들도 자신의 남편을 위해서, 자신의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친지를 위해서 살다 보니 나랑 멀어졌을 것이다. 모두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산 것이니 멀어졌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아름다운 일이다. 하지만 내 나이 고회에 내 가슴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은 참으로 좋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기 인생보다 자기 주변에 더 큰 은정이나 은혜를 베푼 사람이 아닌지 싶다. 대개 이런 사람들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까 짐작하지 않아도 되는 투명한 사람, 불꽃이나 들꽃처럼 성품이 온유한 사람, 만나고 나면 가슴이 따뜻해지는 사람, 떠올리기만 해도 그냥 마음이 편하고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 어딘가 꼬여서 항상 부정적인 사람보다 매사에 감사하고 긍정적인 사람, 냄비가 아닌 뚝배기처럼 느리고 더디게 끓어도 한 번 끓은 마음은 쉽사리 변치 않는 사람, 진솔함이 자연스레 묻어 내면의 향기가 저절로 배어나오는 사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그게 흔들림 없이 자신을 지키는 사람, 늘 변함없고 한결같은 사람으로 알수록 더 편한 사람, 지내보면 볼수록 은근하게 마음에 자리 잡는 사람일 것이다. 나는 평생 정직과 성실, 배려라는 신조를 지키며 살아오신 아버지의 인생을 배워 이와 상반대로 거짓과 허위로 감싸진 사람들과는 어울리려는 의욕이 전혀 없어 이들과는 두 마디가 나오기 전에 할 말과 공감이 사라진다. 이런 사람들이 내 가슴에 남지 않은 것은 마치 금방 스쳐 지나가는 소낙비와 흡사여 스쳐 지나가는 과객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물과 불이 상용되지 않듯이 정직하고 진실하고 남을 배려해 줄 줄 아는 사람과 이기적이고 호의적이며 가식적인 사람들은 서로 마음이 통할 리가 없고 서로 배타적 관계로서 마음속에 남아있을 수 없다. 이것은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 등 3관의 불일치로 인기된 것이라고 생각됐다. 어떤 사물에 대한 애승과 됨됨이가 같은 사람, 신조와 추구가 비슷한 사람과는 서로 마음을 터놓고 소통할 수가 있어 할 말이 많고 어딘가 자연적으로 마음이 끌린다. 또한 비록 지척이 없어도 언제나 마음속 자리를 잡고 남아있어 가슴속에 늘 새겨져 있다. 이런 사람은 언제나 공감과 공감

뜸이와 해박함과 진실을 읽을 수가 있었다. 사람이란 오랫동안 지켜보아야 더 깊은 교회로 그 사람의 진모를 알 수 있는 도리는 다 아는 바이다. 누구한테 조금이라도 받으면 끝없이 감사하는 나인지라 몇 차례 되지 않은 접촉이었지만 그녀들의 배품과 배려로 그녀들을 영원히 가슴에 새겨두게 되었다. 매번 그녀들을 생각할 때면 가슴이 따뜻해지고 남달리 마음에 끌려 베풀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이젠 하얀 강박증을 느낄 정도로 그녀들에 대한 생각으로 집착하게 된다. 이제 보니 접촉한 시간의 길이에 상관없이 그토록 가슴에 남기고 싶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 같다. 이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삼관에서 우러나오는 필연적인 판단이 아닐까 싶어진다. 어떤 사람과는 비록 오랫동안 교제하면서도 서로 너 좋고 나 좋고 누이 좋고 배부 좋고 하면서 흥분이 들뜬 술자리에서의 술친구로만

가슴 속에 새기는 친구가 그려지게 되고 이런 친구와는 한 번 사귀면 변할 줄 모른다. 물론 혼자 사는 세상도 아니고 더불어 사는 세상이기에 여러 사람들과 서로 잘 어울려야 했다지만 그렇다 하여 아무나 가슴 속에 새기지 않는다. 가슴에 남는 사람은 내 인생을 더없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의 공감과 공명을 불러일으켜 심신을 건강하게 해주는 존재라 내게 귀중한 사람으로 되어 내 인생을 더욱 살맛나게 한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깊이 사귈 수 있는 진정한 친구라고 여긴다. 얼굴이 먼저 떠오르면 보고 싶은 사람, 이름이 먼저 떠오르면 잊을 수 없는 사람, 눈을 감아도 생각나는 사람은 그리운 사람이다. 한국의 조병화 씨는 생전에 자신의 시 좋은 사람에서 한밤중 기차 기적 소리를 낼 때 생각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비가 오는 날 마음이 우중충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했다. 그렇다. 진정 가슴에 남는 사람이란 바로 이런 그립고 좋은 사람이다. 가슴에 남는 사람은 나한테 더없이 소중한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잊혀지지 않을 그런 사람이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지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고 중화 문화의 정수를 담은 보물 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파헤쳐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기세도맹입니다. 속일기, 대세, 도둑도, 이름명, 즉 세상 사람을 속이고 헛된 명성을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춘추시대 충직한 신하 사의 이름은 추이고 자는 자의인데 위나라 령공을 섬기며 대부벼슬을 지냈습니다. 어느 날 사의는 위령공에게 외교력과 통치력이 뛰어나고 백성을 사랑하는 거백옥이라는 사람을 등용해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위령공은 그의 말을 따르지 않고 미자하라는 사람을 등용했습니다. 미자하는 위나라의 미남자로서 군주의 총애를 받던 신하였습니다. 위령공은 미자하를 너무나 총애한 나머지 그의 부탁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주었습니다. 하루는 위령공이 미자하에게 물었습니다. 어질고 재능을 두루 갖춘 거백옥이라는 문인이 있다고 들었다. 과인이 그에게 대부의 벼슬 자리를 내주자고 하는데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가 잘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러자 미자하가 대답했습니다. 거백옥은 학문이 뛰어나고 인품 또한 훌륭하여 모든 이들의 존경을 받는 성인이라고 들었사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인의 도덕만 내어세우는 자는 심기가 곱고 어질지만 나라를 다스릴 제목은 못 띄울 것입니다. 이 나라 권력이 필요한 것은 정치력이요 군사력이지 않습니까? 거백옥은 그러한 능력의 소유자가 아니옵니다. 소인이 보기에는 그를 세자의 스승으로 두어 학문을 가르치게 함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되옵니다. 대부벼슬은 그의 능력 밖이옵니다. 사은은 그 후로도 수차례 거백옥을 등용해줄 것을 간청했지만 위령공은 미자의 말을 따라 끝내 거백옥을 중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사하가 위령공을 찾아와 거백옥을 등용하자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위령공이 대답했습니다. 미자하가 말하기를 거백옥은 병법에 무지하여 군사를 다스림에 부족하다고 했다. 과인 역시 같은 생각이다. 그 자는 문무를 겸비하지 못했으니 이번 정은 잠시 미루도록 하자. 사하는 미자하를 대간신이라며 골 밖으로 내쫓을 것을 위령공에게 간했습니다. 위령공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사가 큰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사는 죽기 전에 아들을 불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아비가 살아서 두 가지를 이루지 못하여 참으로 유감이다. 하나는 거백옥을 등용하지 못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자하를 골 밖으로 내쫓지 못한 것이니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죽고 나면 시신을 묻지 말고 창가 아래에 두도록 하거라. 조문하론 위령공이 사의 시신이 창 아래에 놓이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 아들에게 그 까닭을 묻자 사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유언을 전해들은 위령공은 죽어서도 시체로 간하니 중심이 무척 깊구나 라고 몹시 자책했습니다. 그러고는 사의 시신을 높은 자리에 모시게 했습니다. 또 그의 유언대로 거백옥을 등용하고 미자하를 쫓아냈습니다. 이 일로 하여 사은은 이름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사은은 위나라의 대부로 청렴하고 강직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순자는 오히려 시신으로 간언하여 세인을 기만하고 이름을 떨쳤으므로 도명한 자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기세도맹에 관한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국시대 제 나라에는 진중자라는 선비가 있었는데 고관 대작의 세력 있는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지방에서 관직을 지내는 형이 이롭지 못하다고 여긴 그는 형이 집에서 뛰쳐나와 산속에서 밭을 일구며 청렴하게 살았습니다. 형이 조정에서 받은 록봉을 가족에게 보내어 살림에 보태려고 했지만 이 역시 이롭지 못하다고 생각한 진중자는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부귀를 마다하고 누덕누덕 기어 입은 옷가지며 먹는 것조차 변변치 못한 진중자를 본 마을 사람들은 그를 검수하고 고든 성품을 가졌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명성은 곧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전해들은 이웃나라 군주들이 그를 관리로 통용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지만 세상 일에 뜻을 품지 않았던 진중자는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그 후 많은 학자들이 사와 진중자에 대해서 엇갈리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어떤 이는 이 두 사람을 군주에게 충성을 다한 자, 청렴한 자라고 칭송했지만 어떤 이들은 세인을 기만하고 이름을 떨쳤으므로 도명한 자라고 비판했습니다. 순자는 순자불구에서
그들은 모두 어지러운 세상을 기만하는 수법으로 훌륭한 명예를 얻었으니 간교한 인물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기세도명이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세상 사람을 속이고 헛된 명성을 얻음을 비유한 말입니다. 네, 이어서 공감 플러스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삶이 풍성해지는 하루 3분의 힘, 공감 플러스. 견딜 수 없는 말 한마디의 무게. 말만으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을까? 이학 학술지로는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학술지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암보다 무서운 것이 말임을 증명하는 연구 결과가 2012년에 발표되었습니다. 암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은 사람들은 이후 첫 일주일간 자살 위험도가 일반인에 비해서 12.6배나 증가했고 심장 문제로 인한 사망 위험도 5.6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살이 스스로 심장을 멈추게 하는 것이라면 심장마비는 심장이 알아서 스스로 멈춘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스스로 생명 스위치를 꺼버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암 때문에 심장이 멈춘 것이 아니라 당신은 암입니다라는 말 때문에 자살과 심장마비로 생명을 잃는다는 것은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뇌입니다. 일반적으로 암 선고를 받은 환자들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쳤는가 하는 생각에 억울해하며 강한 분노를 보입니다. 억울한 감정과 분노는 암 이상으로 우리 마음과 몸에 해를 주어 생명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적인 감정 반응을 일으키는 말과 소통이 많으면 스트레스 시스템이 과도하게 높아져 몸이 소진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칭찬은 우리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진료를 할 때 여성들에게 오, 예뻐지셨어요 라고 하면 우레든 얼굴에도 활짝 펴집니다. 때로는 항우울제보다 기분을 상승시키는 칭찬 한마디가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칭찬받을 때 나의 표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세심하게 관찰해보는 게 좋습니다. 별거 아닌 아부성 칭찬에도 금세 표정이 환하게 변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칭찬을 들을 때 우리는 그 의미를 해석하고 웃는 것이 아니라 듣는 동시에 자동적으로 이미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만큼 우리 뇌의 감성 시스템은 칭찬에 빠르고 강렬하게 반응합니다. 부정적인 말에 부정적인 감정 반응이 거의 자동으로 빠르게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우리가 칭찬에 강렬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사람의 가장 큰 욕구가 좋은 관계 맺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에게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느낌을 가져다주는 칭찬에 연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친하지 않은 사람은 쉽게 칭찬하면서도 오히려 가까운 사람에 대한 칭찬은 린색합니다. 가깝기 때문에 세상스럽게 칭찬하기에 어색하기도 하고 친근한 마음의 칭찬보다는 잔소리가 더 쉽게 나오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소중한 사람일수록 그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는 칭찬, 네, 아끼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랑이 머문 곳이란 노래를 듣고 바로 음악과 인생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힘들 때 음악은 우리에게 약이 되고 힘이 됩니다. 옛 노래를 다시 들으며 추억과 함께 그 속에 담긴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음악과 인생 코너는 올해 월드컵 주제곡과 6대 월드컵의 주제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샤키라가 나이지리아 가수 보나보이와 협업해 부른 2026년 월드컵 공식 주제곡 다이다이는 메이코시티 아스테카 경기장 개막식 현장에서 최초 공개되었습니다. 뮤직비디오는 브라질 마라카나 경기장에서 촬영했으며 곡은 아프리카 비트와 라틴 음악 요소를 결합해 그녀 특유의 월드컵 음악 스타일을 계승했습니다. 네, 다이다이라는 곡명은 이탈리아로 힘내라 힘내라라는 의미입니다. 샤키라는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주제곡 와카와카에 이어서 다시 한번 월드컵 공식 주제곡을 불렀습니다. 주제곡 다이다이는 경기장과 무대를 위해서 탄생한 분위기 최강곡입니다. 이 곡의 매력은 리듬의 강렬한 타격감, 선율의 부름, 그리고 몸속 모든 활기찬 세포에서 나옵니다. 월드컵은 전 세계적인 문화의 이식이며 공식 주제곡은 이 이식의 집결점이자 촉매제입니다. 1990년 이탈리아의 여름, 1998년 생명의 컵, 2010년 와카와카는 모두 전 세계인의 공동 기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다이다이가 그 전통을 잊고 있습니다.

네, 월드컵은 1930년에 처음 개최되었지만 거의 100년에 달하는 역사 속에서 월드컵 관변 측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주제곡은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때 나왔습니다. 1990년 이탈리아 여름은 록과 오페라로 오로진 로맨틱하면서도 격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해 예술적 최고봉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여름은 축구의 상징으로서 연령층 높은 축구 팬들에게 영원한 가치를 지닙니다. 네, 푸른 잔디 경기장에서 리듬이 매력적이고 가사가 생동감 넘치며 선율이 아름다운 노래를 듣고 멋진 경기 장면을 함께 감상할 때 느껴지는 즐거움은 그야말로 순수하고 고급스러운 감동입니다. 축구와 예술, 아름다움이 하나로 어우러지고 입에 착착 부는 명곡, 이탈리아의 여름이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전 세계 축구 팬들은 자신들의 축제를 맞이했습니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주제곡 생명의 컵은 라틴 음악의 대표 주자 리키 마틴이 불렀으며 축구 음악의 대표 명곡으로 꼽힙니다. 이 곡은 축구만을 위한 음악으로 칭송받는데 특히 후렴구인 고고고 파트는 월드컵과 최상의 조화를 이루는 완벽한 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곡은 당시 전 세계를 휩쓸었고 라틴 그

그래미 어워드 후보에 오른 것은 물론 최우수 라틴곡 상까지 수상했습니다. 생명의 컵은 역대 월드컵곡 중 가장 널리 불린 곡으로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받고 있으며 수많은 축구 프로그램에서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택하는 음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2010년 남아프리카 월드컵 당시 라틴 여 가수 샤키라가 부른 와카와카가 축구 팬들의 월드컵 주제곡에 대한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처음 개최된 월드컵을 남미 특유의 정취가 가득한 가수가 노래했기 때문입니다. 경쾌하고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선율은 듣다 보면 부부젤라, 우루과이 선수 프란이 터뜨린 다섯 차례의 완벽한 중거리 슛, 수아레스가 골라인에서 기물 위기에서 구한 독특한 신의 손, 그리고 이니에스타가 결승전 연장전에서 네덜란드를 상대로 승리를 결정지은 결정골이 모두 떠오릅니다.

네, 라디오 이 세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서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장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김홍아입니다. 네, 오늘 문화공감에서는 먼저 24 당대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 특집 무엇 때문에 출산 지원 정책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린 다음 문화중국형 코너에서는 고승 동인을 소개해드리겠고 라디오로 듣는 세상 시간에는 밀가루 인형이란 무엇인가 이 같은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광서장족 자치구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아래 24 당대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 특집 코너부터 펼쳐드리겠습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오늘 이 시간에는 무엇 때문에 출산 지원 정책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민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습근평 정석이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인구 발전 전략을 최적화하고 출산 지원 정책 체계를 구축하며 출산, 양육, 교육 비용을 낮추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인구 문제는 시종 우리나라가 직면해야 할 전반성, 전략성 문제입니다. 2021년 6월 중공중앙과 국무원은 출산 정책을 최적화하여 인구의 장기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촉진할 때 대한 결정을 인쇄 발부하고 한 쌍의 부부가 3명의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하고 출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조치를 결부하여 실시했습니다. 2021년 8월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는 인구 및 계획출산법을 개정하고 국가는 재정, 세수, 보험, 교육, 주택, 취업 등 지원 조치를 취하여 가정의 출산, 양육, 교육 부담을 경감시킨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출산 지원 정책 체계를 서둘러 구축하는 것은 인구의 장기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유력한 버팀목입니다. 출산 지원 정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인구 형세의 변화에 대응하는 필요한 조치입니다. 근년래 우리나라의 인구 발전은 일부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인구 구조의 전환으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국가통계국이 공포한 데 따르면 2021년 전국의 총 인구는 약 14억 1260만 명에 달하였고 그해 태어난 인구는 1062만 명에 달하였으며 인구 출생률은 지속적으로 하락되고 있습니다. 인구 성장의 둔화는 경제와 사회의 발전이 일정한 단계에 도달한 후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인구 성장의 대폭적인 하락은 일련의 경제, 사회, 문화 등 문제를 초래하고 관여하지 않으면 저출생률, 인구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나아가서는 가정 위험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노령 인구에 대한 부양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며 젊은 노동력 공급이 부족하고 사회 활력이 지속적으로 하락되어 미래의 인구와 경제 및 사회의 안전에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하게 됩니다. 국제 경험으로 보면 출산 지원 조치를 실시하면 출산율의 하락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유엔 인구 정책의 관련 자료에 근거하면 출산 수준이 교체 수준 이하로 내려간 국가와 지역 중 62%에 달하는 국가와 지역이 출산율을 향상시키는 조치를 취하였고 그중 과반수의 국가와 지역의 출산율이 일정한 정도로 반등되었습니다. 출산 지원 정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정치적 책임을 구현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황은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견지하고 인구 및 경제와 사회 발전의 전 국면에 착안점을 두고 출산 정책에 대한 조정과 보완을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인구 출산 정책의 역사적인 전환을 실현하여 적극적인 성과를 이룩하였고 출산 정책으로 장기적으로 억제되었던 출산 염원을 기본적으로 실현하였습니다. 현 시기 출산 정책이라는 단일적인 차원의 조치에 의거하여서는 출산 수준의 하락 추세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고 오래전부터 실시하여 온 경제와 사회 정책은 다자녀 가정의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기에 아이를 양육하는 비용은 주로 가정에서 부담하였습니다. 당주황은 정세를 잘 파악하여 출산 지원 정책 체계를 포치하고 구축하였는 바 이는 각 지방과 각 부문에서 관념을 전환하고 사상을 통일하며 출산 우호형 사회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전면적이고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저출산율의 도전에 대응하는 데 유리하고 가정의 구조를 개선하고 대물림 지원 기능을 강화하며

가정의 위험 방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유리하며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강화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막강한 힘을 결집하는 데 유리합니다. 출산 지원 정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인민 대중이 걱정하고 애로를 느끼고 우려하고 희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현실적인 조치입니다. 도시화 수준의 향상 및 대학 교육의 보급 등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인민 대중의 출산 관념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높은 주택 가격, 자녀 부양과 교육에 대한 높은 투입, 워킹맘에 대한 직장의 차별 대우 등은 출산 행위를 억제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출산 정책의 중심을 출산 수량 조정으로부터 출산 지원으로 조정하고 혼인, 출산, 양육, 교육을 일체적으로 고려하며 정부, 고용 단위, 개인 등이 출산과 양육 방면에서의 다방면 책임을 명확히 실행하도록 하고 서비스 공급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며 서비스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만 혼인과 출산의 우호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사회의 출산과 양육 근심을 덜어주며 인구의 균형적인 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중국행 오늘 이 시간에는 료궁예술의 도시 동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인은 풍반색채가 집중되어 있지만 고유한 도시이며 이 도시의 사람들은 두터운 민족적 정서와 순박하고 아름다운 마음, 열정적이고 다정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총해성의 동남부, 황토고원과 총장고원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동인은 소장으로 꿈을 이루는 황금빛 골짜기라는 의미를 지녀 로궁이라고 불립니다. 동인은 역사적으로 유목민족이 살던 지역이며 기원전 74년 한성제 때

동인 북부를 돈전주로 사용했습니다. 당나라 때인 683년 종종은 금송공주의 당목읍이었던 이곳을 도원에 하사했습니다. 원나라와 명나라 때에는 두 왕조 주왕군의 돈전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이란 체계를 따라 도시 규모도 점차 확대됐습니다. 사세의 기록에 따르면 육무학 강변에는 한때 12개의 장족 부락이 있어 로궁 12부라 불렀는데 그중 사천과 서장, 신강 등지로 통하는 편리한 교통요건을 갖춘 육무진이 가장 대표적이었습니다. 700년 전에 서장 불교의 중심지로 자리 잡은 용무진에는 당시 라마교 사원이 많았습니다. 현재 용무진 고성에는 남문과 북문의 두 성문이 보존되어 있으며 거리도 옛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무사와 일왕묘, 이슬람 사원 등 고건축물도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장족과 한족 건축 양식을 접목한 용무사는 청해 남부지역에서 규모가 가장 큰 라마교 사원입니다. 용무사의 규모와 위상, 영향력은 감축의 라브렁사, 청해의 다르사에 버금가며 사원에서는 의료대로 유명한 고순이 많이 배출되었고 이곳에서 편찬된 조서도 매우 많습니다. 동인에 많은 사원이 들어서면서 각지의 예술가들도 동인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강남의 소주 일대와 중원 지역에서 온 예술 장인들은 도낭 예술과 외래 예술의 영향을 받아들이고 현지 민간 예술의 특징을 접목하여 로궁 예술이라는 독특한 소장 불교 예술을 창조했습니다. 종류가 다양한 로궁 예술에는 탕카와 조가, 자수, 판화 등이 포함됩니다. 작품의 내용은 대부분 종교적 신화와 전설을 소재로 하며 천연 광물로 염료로 사용해 색채가 선명하고 쉽게 퇴색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화법이 세밀한 로궁 예술 작품은 특히 황금가루를 사용하여 눈부신 금빛 효과를 내는 기술로 높은 기교를 자랑합니다. 이러한 기법은 같은 유형의 다른 작품들과 비교해도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로궁 예술의 초기 작품은 수법이 호방하고 소박하며 색채도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또한 인도와 네팔의 풍격을 짙게 반영했습니다. 초기 작품들은 시원한 필지로 인물과 산수, 화초, 동물 등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여 웅혼한 느낌을 전해줍니다. 현재 용무사를 비롯한 동인의 여러 사원에서는 로궁 예술 초기와 중기에 장작된 웅장한 벽화와 정교한 기법의 탕카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이후 로궁 예술 작품은 색채가 더 화려해지고 필법이 세밀해졌습니다. 특히 많은 황금을 사용하여 화면 전체에 금속적인 광채를 부여함으로써 화려하고 열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소장 불교 예술의 한 유파인 로궁 예술은 근대에 들어 다른 지역 예술보다 더욱 빠르게 발전했으며 수많은 걸작을 탄생시켰습니다. 로궁 예술가들은 동인에만 머무르지 않고 감숙과 사천, 레몽골 등 중국 각지뿐만 아니라 인도와 네팔, 태국, 몽골 등에서도 활동하며 많은 예술품을 남겨 높은 명성을 얻었습니다. 요관 역사와 풍반 문화를 자랑하는 동인은 독특하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중 기이한 산봉우리와 아늑한 동굴, 붉은 단하지 형으로 이루어진 간부라 풍경 명소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동인에서는 해마다 40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독특한 민속 축제 류글회가 열립니다. 축제 기간 평안과 한해의 풍년을 기원합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오늘 이 시간에는

이것은 바로 가문에서 전해내려오는 기술이자 자랑이었습니다. 나이 들면서 이 답은 조금 더 길어졌는데 바로 백절불굴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항목인 밀가루 인형은 할아버지 랑수환이 아버지와 고모에게 전수했고 그것을 다시 랑가자옥이 마음속에 새기며 손끝으로 익혀왔습니다. 랑가자옥이 북경대학에 합격했을 때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가문의 손재주를 배우는 것도 좋지만 안정적인 취업을 가질 수 있다면 더욱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을 내린 것은 랑가자옥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예술 이론을 더 잘 배워서 밀가루 인형을 더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 북경대학에 진학한 것이었습니다. 5살부터 31살에 이르기까지 랑가자옥 덕분에 더 많은 사람이 밀가루 인형이 그저 어둡고 낡은 것만은 아니며 전통도 얼마든지 트렌디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만들었던 장수와 정승들을 만들기도 했고 남들이 아이들을 장난감이라며 치부하던 만화나 같은 캐릭터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같은 길로 달리고 있지만 규칙은 달라졌고 조부와 손자의 손이 서로 맞잡을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세대의 손은 똑같은 자세로 부드러우면서도 군기 있는 밀가루 반죽을 만들고 있습니다. 서른을 갓 넘긴 랑가자옥의 삶은 언제나 밀가루 인형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무르고 늘리다 보면 단단함과 부드러움이 알맞게 조화된 밀가루 반죽이 서서히 피어지면서 인물의 얼굴 윤곽과 뼈대가 물 흐르듯 살아납니다. 그리고 얇은 대나무 조각으로 가볍게 다듬으면 눈매의 깊이와 눈썹 뼈의 높낮이가 결정되는데 이 미세한 차이 속에서 생동감 넘치는 작은 인형의 기운이 피어납니다. 이것은 랑가자옥이 5살 때부터 지금까지 다져온 어릴 때부터 익힌 탄탄한 기본기입니다. 어린 시절 랑가자옥은 아버지가 밀가루 인형을 빚는 모습을 한두 시간씩 넋을 잃고 바라보곤 했습니다. 금박을 붙일 때는 금박이 너무 얇고 약해서 숨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어린아이의 폐활량이 부족해서 숨이 차오르면 랑가자옥은 고개를 돌려 숨을 크게 한번 쉬고는 다시 고개를 돌려 아버지가 손을 움직이는 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떼어낸 밀가루 반죽 한 덩이를 랑가자옥에 쥐어주었습니다. 첫 밀가루 인형을 만들었을 때 그는 보는 것과 직접 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 깨달았지만 곁에 있던 어른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랑가자옥은 첫 인형을 만드는데 2시간 반이 걸렸는데 전혀 귀엽지 않았고 그렇게 못생긴 인형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미 눈으로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순서를 다 외우고 있었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발목을 잡는 수많은 미시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큰아버지는 그 인형을 보더니 무작정 칭찬하시면서 아버지에게 이것 보게 우리 랑씨 가문의 자식이 틀림없구만 이라고 했습니다. 라고 회상했습니다. 랑씨 가문의 자식이라면 당연히 밀가루 인형을 잘 만들어야 한다. 어른들이 그렇게 말했고 어린 랑가자옥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956년 랑가자옥의 할아버지 랑수환은 멀리 런던으로 건너가 그 중국의 민간 예술을 세계 무대에 선보였습니다. 이것은 가문의 가업이자 커다란 자랑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는 생전에 만난 적이 없지만 사진과 신문 속에 남아있는 할아버지의 모습은 랑가자옥에게 커다란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는 몇 년 동안 작은 아기 인형을 만드는 데만 몰두하며 이목구비를 더 정교하게 만들고 형태를 더 귀엽게 다듬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또 때로 되지 않아 실패를 거듭할 때 랑가자옥은 울음을 터뜨리며 아버지에게 자꾸 잘 안 돼요 라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계속하는데 잘 안 될 리가 없다. 내가 계속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잘 만들 수 있게 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어릴 때는 이 일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학급에서 우리 아버지가 피아니스트라고 말하는 것과 밀가루 인형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전날 밤 아버지가 저에게
내 할아버지는 메란방 선생의 동상도 만

만들었다라고 말했을 때 수학교 2, 3학년 학생이었던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명진사에 전 세계에 이름을 떨치다 라는 성으로 문자를 지어보라고 했는데 저는 열혈이 끓어올라 저는 커서 할아버지처럼 밀가루 인형 랑시의 이름을 세계에 떨치겠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말을 마치고 나니 귀가 먹먹해졌고 교실라는 잔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외부의 반응이 주었던 충격은 랑가 자옥의 기억 속에 지금까지도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2008년 6월 밀가루 인형이 제2차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명록에 등재되었을 때 당시 13살이던 랑가 자옥은 아버지 랑지춘의 얼굴에서 묵은 심경을 읽었습니다. 무형문화유산이라는 타이틀은 밀가루 인형 랑시의 예술적 문화적 가치를 인정한 것이었지만 그 가업의 한가운데 서 있는 랑지춘은 이 기술이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 랑수환이 만든 밀가루 인형과 옛 신문, 옛 사진들을 수집하며 밀가루 인형 랑시를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하면서도 정작 아들에게는 이 일을 억지로 이어받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랑가 자군 이 말을 스승의 신분과 아버지의 신분이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스승으로서는 자신의 기술이 이어지기를 바랐지만 아버지로서는 밀가루 인형을 만들어서는 풍족한 삶을 살기 어려울지도 모른다고 걱정했던 것입니다. 랑가 자옥이 가문의 일을 다시 제대로 일으켜 세우고 싶다고 뜻을 밝혔을 때 아버지 랑지춘은 속으로 무척 기뻐했습니다. 많은 사람은 젊은 청년이자 북경대학 학생이 밀가루 인형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두고 틀림없이 집안의 강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랑가 자옥의 마음속에서 북경대학 진학은 어디까지나 예술 이론을 더 잘 배우고 밀가루 인형을 더 잘 만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오직 이 일을 하기 위해 북경대학에 가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만약 북경대학에 다니는 것이 밀가루 인형을 빚는 데 방해가 되었다면 저는 당장 자퇴했을 것입니다. 이 랑시 가문의 자식은 결코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자신과 할아버지 사이의 격차를 알았습니다. 저희 세대에서 밀가루 인형 랑시의 완전한 부흥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밀가루와 찹쌀가루를 특정 비율로 섞고 소금과 꿀로 반죽을 조절한 뒤 색을 조금 입히는 것이 밀가루 인형 제작의 기본 작업입니다. 과거 아버지는 아들의 흥미를 지켜주기 위해 이처럼 지루하고 고된 기초 과정을 일부러 접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놀이처럼 15년 동안 밀가루 인형을 만지고 난 후에야 랑가 자욱은 밀가루 인형 랑시의 모든 공정을 진지하게 다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랑가 자욱은 처음으로 북경 밀가루 인형 랑시 기술의 3대 전수자라는 신분으로 프랑스 파리에서 밀가루 인형을 선보였습니다. 당시 그는 과거 영국으로 향했던 할아버지보다 18살이나 젊은 나이였습니다. 처음으로 공식 예교 행사에 참여했을 때 그는 할아버지가 섰던 그 무대에 자신도 서게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할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보다 더 멀리 나아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랑수환의 작품인 옛 북경의 360가지 업종 시리즈에서 랑가 자욱은 밀가루 인형의 새로운 생명을 발견했습니다. 평범한 노동자부터 한 시대를 풍미한 나타 그리고 옥황묘의 이팔성수에 이르기까지 밀가루 인형 랑시는 더는 어둡고 낡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름도 없고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의 밀가루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창작자로서 그가 가졌던 인간적인 따뜻한 시선이었으며 왕후 장상뿐만 아니라 소민들의 삶과 생활 속 소소한 디테일을 담아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북경에서 열린 무형문화유산 체험 행사에서 랑가 자욱은 자세를 낮추고 쪼그려 앉아 어린이들의 비판에 귀를 기울이며 스스로 그들의 학생으로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진지한 눈빛으로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가 어린 시절 숨을 죽이고 아버지를 바라보던 그 호흡이 20여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부드럽게 스쳐 지나가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랑가 자학은 이제 이 질문에 당당히 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북경 밀가루 인형 랑시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백절불굴의 정신입니다. 어떤 시대적 환경에 처하든 어떤 도전에 닥쳐오든 장인들은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발걸음을 옮기며 결코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최근 근래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네, 박물관 여행 오늘 이 시간에는 중경 중국 삼역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서남부 구불구불한 장강의 물결과 함께 수천 년 역사를 간직한 도시 중경에는 웅장한 자연과 인류 문명이 만나는 특별한 장소 바로 중국 삼역 박물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중경인민광장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이 박물관은 2005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삼엽, 즉 장강의 협곡과 그 일대 문화를 주제로 세워진 이곳은 단순한 지역 박물관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이 함께 만든 거대한 역사책이라고 불리웁니다. 총면적은 4만여 평방미터, 18만 점이 넘는 유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 서남부 최대 규모의 종합박물관 중의 하나로 꼽힙니다. 박물관의 외관은 마치 장강을 품은 산봉우리처럼 장엄한 곡선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청록빛 유리의 흙빛 벽면은 물과 산을 상징하며 건축 자체가 삼엽의 풍경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면 거대한 천장이 개방감 있게 펼쳐져 관람객을 마치 장강의 물결 속으로 초대합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전시는 단은 삼엽 문명 전시관입니다. 삼엽된 건설로 발굴된 수많은 유물이 이곳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고대 바족과 총문화의 유물, 총동기와 도자기, 그리고 수물 이전 말의 생활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죠. 이런 단순한 과거의 요산이 아니라 물에 잠긴 기억을 지켜낸 인류의 기록입니다. 박물관은 대규모 사진과 영상 자료를 통해 삼엽된 건설 전후의 변화 그리고 그 속에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전시는 중경 역사관입니다. 이곳에서는 중경의 도시 역사를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아우르고 있습니다. 특히 항일 전쟁 시기

송경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존시 씨리는 당시 항공 방공호 모형, 정부 문서, 시민들의 생활 흔적이 그대로 재현돼서 전쟁의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인간의 의지와 희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인기 전시는 장강 생태관입니다. 삼엽 지역의 풍부한 자연 환경을 주제로 장강의 어류, 식물, 지질 구조 등을 실물 모형과 디지털 영상으로 보여줍니다. 특히 멸종위기 생물인 중국 강돌고래 복원 모형은 많은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인간의 발전과 자연의 조화, 그 연관한 과제를 묵묵히 되새기게 하는 공간입니다. 박물관은 예술 전시도 활발히 운영합니다. 고대 서예와 회화부터 근대 예술 그리고 중경주요 예술가들의 작품까지 폭넓게 소개하며 문화예술의 향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물 주황홀의 삼엽 대벽화는 장강의 물줄기와 협곡의 웅장함을 압도적인 스케일로 그려내 관람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지금까지 중국 삼엽 박물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나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랑은 여전히.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 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고

1990년대 초반 대학가를 중심으로 캠퍼스 민요의 바람이 불던 시절 환각세는 자신만의 따뜻하고 서정적인 노래로 그 흐름이 함류했습니다. 그의 노래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무대의 조명보다 어둑한 밤하늘과 기타 한 대에 더 어울리는 목소리였죠. 감성의 깊이가 있는 음색과 섬세한 가사 표현으로 그는 청춘의 쓸쓸함을 가장 조용히 그러나 가장 진지하게 노래한 가수로 기억됩니다. 노래의 버무른 흘러가고는 환각센의 첫 히트곡으로 전역에서 가장 서정적인 청춘의 노래로 불렸습니다. 제목 그대로 봄물처럼 흘러가버린 시간과 사랑을 노래합니다. 봄물은 흘러가네, 내 마음의 노래도 함께 흘러가네, 그 시절의 너, 그 웃음은 이제 어디에 있을까? 이 노래는 단순히 리벨의 슬픔을 담은 발라드가 아니라 시간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청춘의 순수함을 담은 노래였습니다. 환각세는 이 노래를 쓸 때 특별한 사랑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하지만 지나간 계절을 생각하니 그 속에 모든 순간이 눈부셨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잔잔한 음성은 강요하지 않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만의 봄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세대와 상관없이 지금까지도 중국의 대표적인 추억의 명곡으로 남아있습니다. 내 아래 환각센 가수의 목소리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소개해드릴 노래는 같은 해 발표된 발라드 명곡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실과 그리움입니다. 당시 황각사는 막 음악 활동을 시작하며 도시의 외로움과 고독을 절실히 느끼던 시기였습니다. 그는 그 감정을 곡으로 풀어냈고 그 결과물이 바로 이 노래였습니다. 슬픔이란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아픔이야. 웃고 있어도 마음은 눈물로 젖어 있지. 황각사는 이 곡을 녹음할 때 감정이 북받쳐 여러 번 목이 메웠다고 합니다. 제작진은 그 흔적을 그대로 남겼고 그 덕분에 곡은 완벽하지 않지만 진심이 담긴 명곡으로 됐습니다. 그의 담담한 음성은 화려한 가창력 대신 감정의 여백을 남겼습니다. 듣는 이로 하여금 각자의 아픔을 투명하게 만든 것이죠. 이 곡은 이후 수많은 가수들에게 리메이크됐고 가장 인간적인 슬픔의 노래로 불리며 오랫동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 이 노래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장준 왜 야가 힘배 줘 본데네 디하다바 디르볼 미래도 여우 발벌 후바군 여우 여우 여우 진 여우가 날로가 가쁜 듣는 제기 다물아 지샤왕 뉴어무아 얄 아스바라 아스무가 알분 문이 흔들은 앞지르기 야들 그든 답은 흠불 탕월 디가제레볼 투스블린 알프테 벨레네 야가 드든 시샤월트 아스마한 알분 흐지 보러해인다 야다바 디데발월 시샤왕 뉴허궁 고르프논 알읍 타스라핫 탕물스두루 훌게헤드 이흐트누구 야브들친다 여우퀴미니 누른두르튼 야브들라 시샤왕 탕미니베이 비르찬의 훈훈 벌주

리홍 리롱 아도해 애군이 상사 피칠레쇼 리홍 발발 두단 힐나 와칠 양발 힘을 토해래 유달바 하시 배드인 하일 주나르 뜨네 구이프일투 바라디지 외갓 구이프일 헛발 와칠이기 야소갓 아시에 소구에